的故事，他有他的观点，我有我的主张。心灵的真诚沟通，思想的激情碰撞，欢迎收听。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8월 11일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시당의 서기인 진공래가 연결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찾아 중점기업과 대상건설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진공래는 먼저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세포산업단지를 찾아 단지의 투자 유치와 기업 입주 상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카슨 세포자원고 관리유한회사에 들어가 기업의 생산 경영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기업이 제품 연구 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여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경고했습니다. 삼정 중야금편 생산 대상 현장에서 진공래는 기업 책임자와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건설 진척, 제품 종류, 시장 전망 등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생산 공예를 적극 최적화하고 제품의 맛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급 시장 개척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길림오동 야곱집단 연길주식유한회사,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회사, 연길담배공장, 연길커시안 의료기계유한회사, 길림성기록스 농업장비제조유한회사 에서 진공래는 제품 전시관과 생산 작업장을 돌아보며 제품 연구 개발 공예 과정, 시장 판매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관련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앞장서 정확한 봉사를 제공해 기업의 질적 향상과 효益 증대를 추진하고 제품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며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신 및 집적회로 패키징 테스트 1기 대상, 생명건강산업단지 건설 대상, 길림동마트 디지털지능 물류산업단지 창고물류 건설 대상, 냉동사슬 물류가공중심 건설 대상, 정력자동차 대상 현장에서 진공되는 대상 건설 진척에 관한 소개를 듣고 전반 계획과 공사 일정 등을 조회했습니다. 그는 시간 절점을 단단히 들어주고 대상 건설 진도를 전력으로 다그쳐 조속히 완공하고 생산에 들어가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진공래는 고신기술산업개발구의 관련 사업 정황에 대한 회보를 전문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전시 경제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전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사상과 행동을 성당위, 주당위와 시당위의 결책 보치에 확고히 통일시키며 전시 발전 대국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이라는 최우선 과업을 둘러싸고 책임감과 긴박감을 실질적으로 높이며 더욱 높은 표준과 엄격한 요구, 실속 있는 작품으로 제반 경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모든 사업이 시종 정확한 방향을 따라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잘 틀어줘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개발구의 주된 책임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총체적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플랫폼 우세와 자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정밀 투자 유치, 산업 사슬 투자 유치, 기업을 통한 투자 유치 를 실시함으로써 과학기술 함량이 높고 산업 견인력이 강하며 발전 잠재력이 큰 우수 산업 대상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유효 자본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 유효 공장과 저효율 용지 등 각종 자원을 전년 정리하고 장부를 구축하며 분류별 대책을 세워 정확하게 활성화함으로써 유효 자산을 고효율 생산 능력으로 전환하고 경제 발전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자금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최신 정책 방향과 자금 투입 방향, 신청 조건을 깊이 연구하고 정확히 파악해 대상을 정성껏 기획하고 정확하게 신청함으로써 정책 혜택을 실질적인 발전 성과로 전환하고 산업 발전과 대상 건설에 든든한 자금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업 운행을 착실히 틀어줘야 합니다. 상시화된 정부와 기업 간 소통 교류 기제를 건전히 하고 기업의 운영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며 인력 채용, 용자, 원자재, 생산 판매 연계 등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제때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별 맞춤 대책과 정밀한 지원을 견제해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생산 신심을 높이며 생산 능력의 활력을 충분히 방출하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상이 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세우고 중점 대상 건설 진도를 다그치며 대상 전주기 봉사 기세를 건전히 해 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착공을 다그치고 건설 중인 대상은 진도를 다그치며 준공된 대상은 생산 능력 달성을 다그쳐 대상의 정착률, 착공률, 생산 가동률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발전에 입각해 산업 방향에 부합하고 견인 효과가 뚜렷한 중대 대상을 계획하고 비축하며 대상의 성숙도와 전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향후 발전을 위한 잠재력과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당사위원회 서기 곽정길, 고신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주임 염지춘, 시당 상무위원회 부시장인 장학빈, 부시장 장중걸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8월 10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진공래는 길림변길 국제공항 경제개발구를 찾아 개발구 개혁 및 중점 기업, 대상 건설 등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연길 현이항 호텔 상업종합체, 연변 거시안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생산공장 확장 건설, 연간 50만 갑 인삼 사포닌 및 인삼 단량체 추출 정밀 심층 가공 건설 대상 현장에서 진공래는 기업 책임자와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대상 계획 설계 시공 진도와 건설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 등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을 안정시키며 산업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전시 경제사회 발전 대국과 관계되기에 책임감과 긴박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업이 자금 보장 등 건설 난제를 해결하도록 주동적으로 도와주고 시공 안전과 공사 품질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인원과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며 시공 황금기를 다잡아 대상 건설 속도와 효익을 전력으로 높임으로써 조속히 준공하고 생산에 들어가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합니다. 금역 산업단지 길림 절강 맞춤 협력 산업기지 건설 대상 2기 현장에서 진공되는 단지 건설과 부대 기능 배치를 현지에서 살펴보고 단지의 산업 위치 확정, 기업 입주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산업 위치 확정을 둘러싸고 우수 기업과 대상을 유치해 정착시키며 공개 기술 수준과 제품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생산 능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 생산 관리를 엄격히 강화하고 주체 책임을 다져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단지 산업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태 신에너지 자동차 활성화 연길 금수방지과학기술 산업단지, 연간 2,000대 지능 엘리베이터 완성기계 제조 시범기지, 연간 10,000대 지능 엘리베이터 승강로 제조 시험기지, AI 도화기 자율 주행, 환경 위생 장비 등 대상 현장에서 진공되는 자산 활성화 기술 혁신, 설비 생산 등에 관한 기업 책임자의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설비 설치와 조율 및 시험 생산 진척 상황 을 깊이 있게 요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앞장서 기업과 연계하고 봉사를 제공하며 기업의 공업 사슬 확장을 돕고 재반 요소 보장을 전력으로 잘하며 대상의 생산 가동과 효과 달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발전의 질적 효익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진공되는 공항 경제 개발구의 관련 사업 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성당위, 주당위와 시당위의 결책 포치를 견결히 관찰하며 고품질 발전 목표를 확고히 틀어지고 기회를 다잡아 분발에 전진하면서 높은 표준으로 재반 사업에서 더욱 큰 돌파를 이뤄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고 체제 기재를 조속히 보완하며 주된 책임과 주요 사업에 초점을 맞춰 투자 유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주도 산업 사슬을 둘러싸고 대상을 정밀하게 유치하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동시에 유효 자원 활성화를 다그쳐 토지 사용 효익을 높여야 합니다. 공급 운행을 전력으로 잘 틀어지고 상시화된 기업 지원 기재를 구축해 기업의 생산 경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제때에 조율 해결함으로써 공급 경제계 안정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대상을 정성껏 기획하며 각종 기업 혜택 정책을 충분히 잘 활용해 개발구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공항경제개발구 당사업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리덕평,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학빈, 부시장 장준걸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0: 8월 13일 우리시는 2026년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 제1차 연석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 시사법국은 2025년도 정부법원 연동 행정재심, 행정소송 사업 정황을 통보하고 사건의 특점과 두드러진 부족점, 위험 우환을 분석했습니다. 시자연자원국, 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시시장감독관리국은 해소율과 재심 시정률이 비교적 높은 문제를 둘러싸고 검토 발언을 했으며 집법 절차, 증거 수집, 법률 적용 등 문제의 근원을 깊이 분석했습니다. 시민법원과 시민검찰원은 재판 및 법률감독 사업과 결부해 연동 성과를 총무하고 행정집법에서 나타나는 공통성 문제에 대해 협동해 해결할 때 권한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2025년 사업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는 한편 기층 집법 절차가 규범적이지 못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한 합법성 심사가 엄격하지 못하며 행정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사업이 부족한 등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각 단위에서 회의 의견에 비추어 정돈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고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거울로 삼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 분쟁 사전 해결, 사법권이 폐쇄 고리식 시달 등 기재를 보완하고 책임자 법정 출석 응소, 집법 전 과정 기록 등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며 법치 책임을 다져 재심 시정률과
1: 8월 7일 가동됐습니다. 이번 익스트림 체험 대상이 개방으로 해란 명조는 전망 더하기 도전, 복합 문화 관동의 필요성과 최적의 접종 시기, 예방 효과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접종 절차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학부모들이 예방을 우선시하고 일찍 접종해 일찍 보호받는 과학적인 건강 리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국가 면역 계획 해민 정책의 실시를 추진해 청소년 건강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랍인데 따르면 이뇨 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 대상은 2011년 11월 10일 이후 출생한 만 13세 이하입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2: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3: 안녕하십니까?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영자 작사 백희남 작곡의 백일홍 연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고향집 장독대 옆에 핀 백일홍아, 누구를 기다려 시들 줄 모르느냐. 나 닮은 꽃이라 머리에 꽂아주던 못 잊을 내 사랑 뜨거운 손길이여. 아 백일홍아, 너는 빨갛게 피었는데 내 사랑 당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 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그리영자 작사 백희남 작곡의 백일홍 연정을 의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지난 7일은 절기상으로 입추였습니다. 오늘 생활정보는 입추 절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건강상식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입추 절기 음식 섭취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입추는 24절기 중 13번째 절기로 가을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음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입추가 되었다고 곧바로 기온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민간에서 흔히 말하는 늦더위는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한여름의 더위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아 낮에는 여전히 무덥습니다. 다만 이른 아침과

저녁에 서서히 시원함이 느껴질 뿐입니다. 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고 건조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식이요법을 통해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과학적으로 보양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입니다. 가을 살찌우기란 고기를 마음껏 먹는 것이다라는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추에는 홍소육, 족발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영양이 충분하므로 무분별한 고지방 보양은 소화 불량을 쉽게 유발하며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거나 비만한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담백한 고품질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고 조리도 담백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입추가 되면 즉시 따뜻한 성질의 보양식품을 섭취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가을이 시작됐다고 해서 인삼, 녹용, 양고기 등 따뜻한 성질의 보양식품을 급히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초가을에는 건조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무리하게 보양하면 내열이 생겨 인후통이나 건조함으로 인한 불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의 핵심은 음기를 보충하고 건조함을 없애는 것이지 무리하게 보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을입추에 수박 먹기 풍습이 있으니 수박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오해입니다. 민간에서 을입추에 수박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전통 풍습일 뿐이며 수박을 과도하게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수박은 성질이 차가운 과일입니다. 을입추 이후에는 비장과 위의 기능이 약해지므로 수박을 많이 먹으면 비장의 양기를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비장과 위가 차가운 사람은 가급적 적게 먹어야 하며 한두 조각만 가볍게 맛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립추의 아침 식탁엔 달걀 대신 이것을 추천합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이 무렵에는 몸속의 열기가 차오르기 쉽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며 하루 종일 입과 목이 아프고 잇몸이 붓고 아프며 목이 건조하고 가려운 불편함을 겪습니다. 전문가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름 내내 땀을 많이 흘리고 밤을 새우고 매운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몸속에 진액이 소모돼 음허로 화기가 왕성해진 데다 여기에 가을 건조함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음을 보호하고 건조함을 적셔주고 싶다면 아침 식사부터 달걀을 오리알로 바꿔 체내 부족한 진액을 보충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립추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건조하고 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름에 밤을 새우고 매운 음식을 먹고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진액이 소모돼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며 인후가 건조하고 가렵고 잇몸이 붓고 아프며 목구멍이 불편해집니다. 전문가는 오리알이 이런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리알은 가장 일찍 본초경 집주에 기세되어 있는데 고적에서는 목실이라고 불렀으며 맛이 달고 성질은 차가우며 폐경 대장경에 들어가 음을 기르고 진액 생성을 도우며 허혈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러한 음허로 인한 조열의 불편을 완화하고 몸에서 소모된 진액을 보충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오리알은 성질이 차서 비위가 허하고 찬 사람이 직접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위가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생강과 룡안을 곁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생강이 따뜻하게 한기를 제거하고 룡안이 심장과 비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오리알로 요리하거나 국을 끓일 때 생강 또는 룡안을 조금 넣으면 오리알의 차가운 성질을 적절히 중화해 열을 내리고 음을

보호하면서도 비위를 다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섭취 빈도는 매주 2, 3회, 1회당 최대 1개, 어린석 섭취는 3일을 넘기지 말고 1일 쉬었다가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을 포하면서도 지나치게 차가워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일 입춘은 1년 중 폐를 보양하기 가장 좋은 황금기라고 합니다. 을입추가 지나면서 양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화제로 됐습니다. 중의에서는 봄에는 간을 보양하고 여름에는 심장을 보양하며 가을에는 폐를 보양하고 겨울에는 신장을 보양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을철 폐를 보양하는 좋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폐를 보양하는 황금 시간은 언제일까요? 네, 하루 중 폐를 보양하는 황금 시간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로 이때 폐 기능이 가장 좋기에 조깅이나 빠르게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폐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간단한 폐 보양법은 끓인 물 한 잔입니다. 가을철 폐를 상하게 하는 주요 원인은 가을철 건조함이므로 폐를 보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습윤함입니다. 매일 1500에서 200ml의 물을 마시되 소량으로 자주 마시며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섭씨 40도에 자연적으로 식힌 끓인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폐 보양법은 마음껏 크게 웃기라고 합니다. 사람이 크게 웃을 때 몸속으로 더 많은 산소가 들어오며 이런 산소가 혈액을 따라 전신으로 공급돼 몸의 모든 세포에 더 충분한 산소를 전달하게 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을입추에 관한 건강상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건강한 가을을 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투가 마음을 만듭니다. 거친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부정적인 말은 불안을 키워줍니다. 비난하는 말이 많은 사람은 대개 자기 마음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와 칭찬이 익숙한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삶에도 따뜻한 햇살이 머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네, 오늘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말투, 억양에 꼭 주의 돌리기 바라겠습니다.

때 금방 말투가 마음을 만든다고 했다면 말투는 또한 인생을 바꿔줍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꼭 돈 때문도 아니고 성격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요. 같은 말도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상처가 됩니다. 결국 사람은 말보다 그 말투를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한마디가 그 말투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줬다면 내 본인도 그 상처를 쉽게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서로가 먼저 남의 입장부터 생각하다 보면 아, 내가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정말 그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 세 가지만 곱씹어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0: 몸이 아파서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도 참 많을 겁니다. 먼 길은 그래서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피하지 말고 헤쳐가면 됩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쌓이면요,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서품 부조 사계절 감상합니다.
1: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납장 사틀레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로부터 시작해서 보살이, 그다음 그 차단, 특히는 그 차단의 장세 잘 알겠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거나. 네, 이래 장세를 하자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에 해방돼야 됩니다. 내 근년에 또 새 항목을 하나 됐습니다. 1년 43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2: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1: 봐봅시다. 네, 각종 군일 행사 선하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네? 한 통 병기 50조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연기를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매목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했다가,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 알던가? 아, 이래 멀매 창피상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예,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을로. 뭐, 6살 때부터 리버라 말을 듣는 게 이제 실치된지. 아이고, 젊어.
3: 예.
1: 내 좀 보살.
3: 뽑소.
2: 예. 알아? 아, 어때래?
1: 이거 뭐 젊어해. 머리 잘 썼다.
2: 에.
1: 내 정말 탐보가.
2: 에이.
1: 앞으로 큰 탐을 할 사람이구만.
3: 뭐 차차 크게 들어가서 좀.
1: 자, 그럼 이거 좀 부탁.
3: 오요요 손님 대단한다. 뭔 일 있습니까?
1: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었다.
3: 축하한다, 축하. 오,
1: 야, 감사. 다 연결해야 돼. 제가 그래서 내일 저녁 6시까지 국제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 준겨.
2: 알았습니다.
1: 자, 여기야 내 전화네요.
2: 그러니까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을 해드리면 된다.
1: 야.
2: 멋있다.
1: 이야.
4: 사장님, 사람들 가시고 빠르기도 빠르다. 어떻게 가나 이거 빨리 연결해야 되겠는데 그렇구나.
2: 아, 신쿠메유, 세세메유.
1: 어째 금방 병원에서 나왔잖아.
4: 말이 다 하면 다 잠까.
2: 러바이,
4: 한쪽한 미술 봐.
2: 미술, 미술.
1: 이거 봐서, 그 한쪽 말 하게 했으면 좀 중점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4: 알아듣는다? 와, 저 민발 찍어라.
2: 아, 민발 찍어라. 따다리 민발 찍어라.
1: 치르느라고 있잖아요. 온 한날 전화통을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4: 예.
1: 내 한번도 요 오른쪽 맹피 올 뻔했어.
4: 그만해 보겠어.
1: 어찌
4: 오늘 맹피 올 뻔한 게 아니라 왔었구만.
1: 아, 지금은 이렇었구만.
4: 어디 이렇었나? 한쪽이 이렇게
1: 쉬었잖아. 아, 이 아줌마 지금 이렇다는데 어찌 이런 거. 너 생각하면서 병신 만들 일이 있는 거.
4: 깨서러 뒤에 먼저 댕기 해주게.
2: 아야, 저 부인 먼저.
1: 아, 야, 아줌마 이건 절대 아니 되구만.
4: 어째서?
1: 예? 내 행사는 단방 내일 저녁이구만.
4: 내 행사는 오늘 저녁이구만.
1: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0: 귀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투표해야 되는 중요한 행사란 말이야.
1: 우리 아들한테 이거부터 말이야.
0: 그지 말고.
2: 좋은 일에 얼굴을 붙이지 말고
0: 예.
2: 집에 하는 은행에
0: 예. 그 우리 안에 공업중점 아까 그 중점인경제 아니라 중등전문학교 붙었습니다.
2: 아, 그 안에 중서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로
0: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렇죠.
2: 저 지배하는 은행학교 붙었어.
1: 우리 아들?
2: 예.
1: 우리 아들 이영근 사위 순나이 대학에가 딱 붙었다.
0: 내 손을 하고 있구나. 무슨 일이야? 사립대학이라.
1: 야, 사립대학은 뭐 대학이 아니고.
2: 이렇습니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하면.
0: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2: 그렇죠.
0: 손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1: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를 하면서리 침에 깎이겠으리. 옆자 끝이지요.
2: 사람들이 옳습니까?
0: 이게 어째 영지신의 전화번호 책뺏기 왔다니까?
1: 그것이 뭔가 지금 조금은 속상하셔. 내 얘 노려봐서 여집들에는 한번 싹싹 부지를 해본다. 어찌다 우리 집에 일이 생겨도 이제 아야는 어찌 아니겠습니까?
0: 아, 하긴 그러셨구만. 나도 길에서 저렇게 준비한 게 없구나. 예.
1: 나는 얘 들마다 달마다 1년 동안 삐지 없다.
0: 아이고 민족이 풍성스까이가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 인간에 이제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1: 무슨 바람?
2: 무슨 바람?
0: 그 첫돌 생일을 대체 놓고
2: 네.
0: 생일이란 건 예. 원래 자식들이 정석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2: 네,
0: 그래. 아, 이 인간에 보소. 제대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야.
2: 이게 바로 얘 제대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0: 네?
2: 왜 그런 게?
1: 아이고. 요즘에는 얘 소중 아들도 생일 센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러지 않나?
0: 무슨 게 난중?
2: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소중 아들이 생일 뚫으라 했습니다.
0: 아, 이거 학생 아들.
1: 그러니까 금년 1년 내 모든 일을 이렇게 싹 다 지켜놓고 또 그치 친구들이 시동 생일을 시리만 네, 여섯 번은 다녔습니다.
0: 여섯 번도?
1: 예.
0: 아이고, 그냥 그렇게 많지만 무슨 나는 내 친구 처제들의 결혼식만 금년에 10번 넘어갔다 왔어.
1: 어머, 저 처제 12번이나 다녔습니다.
0: 한 마리만 12번.
1: 어머니,
0: 그게 거짓말이 그래.
1: 어머니, 한 번 예, 지났어. 그리고 풍년 가을 맞으면서 냈다.
0: 한 번
1: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 번.
0: 모든 네 번.
1: 네 번이 맞지. 보세요. 소중동창, 고중동창, 학교동창, 세폐지.
0: 예.
1: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수나 추동 이랬거나 네 번, 3, 3, 12, 12번.
2: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됩니다. 노벨사.
0: 네. 노벨사 말인도.
2: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반갑이요, 중전이요, 사립학교요, 중점대학에 붙어서 마당 통이 개.

0: 那体力中
1: 啊。啊，真的，俺是慢着去干部。
2: 哪个体力干是？他们天不过。
0: 啊，错了。
3: 칭찬은 돌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한테 칭찬을 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배로 클까요? 오늘 하루 칭찬 한마디를 더 해보는 하루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 짧은 말들이 메마른 관계를 적시고 굳게 다친 말

방법을 열어줍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고 말투는 인생의 얼굴입니다. 말투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그래서 관계가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오늘 해피 라디오와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 말투 꼭 조심해야 되겠죠? 말하는 태도가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하루가 되어보십시오. 많이 행복할 겁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졸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간염은 우리의 간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염을 가볍게 여기거나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어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성 코너에서는 연변 사회의과학 문화교류협회 회장 리양준 의학 박사님과 함께 간염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사회의과학 문화교류협회 회장 리양준 의학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간염이라고 하면 보통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성 간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간염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3: 예. 우리 간염하게 되면 보통 바이러스 간염을 많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실제 그 간염에는 바이러스성 간염을 내놓고 또 비바이러스성 간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세균성 간염이라든가 세균이 간염을 그리고 그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우리 대사를 일으키는 지방성 이런 간염, 간경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기생충병으로 오는 흡혈병 이런 걸로 오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간염들 그리고 약물성 간염 같은 것도 있고
0: 네.
3: 그리고 면역 장애로 오는 이런 간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요하게 그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걸리는 얘기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래요. 우리는 각 류형의 이 간염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바이러스성 간염은 또 A형, B형, C형, D형 그리고 E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간염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 네, 이 바이러스성 간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병독이 일으킨 간염인데 바이러스란 게 우리 중국 조선말로 병독이라 한대.
0: 네.
3: 이 병독은 아주 작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균이 보다 작아가지고 소리 우리 한 개 간세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이런 저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A, B, C, D, E 이렇게 우형 간염까지 O형 간염이라고 하는데 O형 간염까지 다 있는데 이게 첫째는 병독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여기 차이가 좀 있는데 이 병독이 그 바이러스가 DNA인가 RNA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역석을.
0: 네.
3: 그래서 위에서 그걸 말한 거에 대한 DNA 병독이라고 하게 되면 그게 온종한다 조금.
0: 네.
3: 그러니까 허리 그 변형을 잘 안 일으킵니다. 이래서 우리 그 이학상에서 예방할 때, 제1차 예방할 때, 왁신을 만들거나, 백신을 만들 때 좀 그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E형 간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게 B형 간염. 그거는 병독이 이 네 가지 종류의 병독에 비해서 DNA를 갖고 DNA 병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 다 RNA 병독인데. 이래서 이기가 그 예방할 때 가능하게 오래 가기 때문에 지금 예방 차원에서는 이 E형 간염이 그 왁신이 많이 나옵니다. 네, 결국 효과가 좋고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이 다섯 가지 유형이 간염에서 우리 다른 차이라 하게 되면 핵심적이라 하게 되면 어떤 건 그 피로 전파되고 어떤 건 우리 음식으로 전파되고 손으로 펑코 차나 손으로 전파되는데 그게 우리 자신간염이 가평간염 같은 거는 음식으로 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저기 이형간염이나 C형간염 이런 것들은 우리 피와 피가 접촉해야 이런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피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이런 독용으로 해서 전파됩니다. 이것이 그 핵심적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3: 그리고 하나 말할 건 이 효과를 볼 때는 그 이제 같은 급성간염, 송코철한 A형이나 O형간염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급성화를 많이 합니다.
0: 네.
3: 황달이 오고 나의 증상이 심해서 자기가 참지 못하고 자기 바빠서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이 만성화를 하는 그 병독성 간염들은 E형이나 B형 같은 그래서 C형이나 B형 같은 이런 간염들은 일반적으로 잘 초기에 발견돼 이래가지고 발견되면은 만성화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0: 네.
3: 이런 상태에서 하나는 급성화, 하나는 만성화, 만성간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이런 바이러스성 간염은 네,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네, 그 전염 네, 또 통로를 말씀해 주실까요?
3: 예, 이제 금방 이야기했지만 예, 다시 말하면 그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들어간다. 예?
0: 아,
3: 병독이.
0: 네.
3: 이게 하나는 피와 피를 접촉하는 게, 다시 말하면 피로 주사기나 혹은 그 우리가 어떤 기밀한 접촉에 의해서 피에 들어가야
0: 네.
3: 이게 전파된다. 예, 피로 들어간다. 몸에 그 먹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0: 네.
3: 그러니까 뜻인 증명인가 해야 되면 이런 병독은 먹어서는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그 그때 피와 접촉하면 그 피 안에서 살아서 간에 들어가서 복제를 하고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전염이 되는 이 전염 독용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염병에는 세 가지 전염은 전염 독용, 전염적이나 이가 허리 걸리는 이간은 치라고 있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전염 독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이러스성 간염이 어떻게 전염이 됩니까?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러한 저 우리 그 피와 피 전파는 여러 가지 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수혈을 받거나 혹은 수술 받을 때 수술할 때 그리고 문신을 채이거나 혹은 무슨 그 암암리에서 주사기를 나눠 쓴다거나 이러한 그 피와 피 접촉 그리고 그 수직 전파라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그 태판을 떨어져 나올 때 위상을 받으면서 피가 피가 접촉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피가 그 접촉해서 일으키는 이러한 데서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은 그 A형 간염 같은 건 급성 황달성 간염 같은 거는 우리 먹는 데서 온다. 그러니까 여름에 음식이 깨끗하지 못하게 감염돼 가지고 특별히 그 해산물이나 이런 데서 많이 걸려서 올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파 독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하나는 입으로 하나는 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0: 네, 그래요. 현재 어떤 간염 백신들이 있는지 또 한 번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더는 간염에 전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 예, 지금 생물 의학이 발전에 따라서 많은 그 백신들도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해 가지고 소리 부작용이 있었거나 하고는 순중화가 잘 돼가지고 소리 아주 깨끗하게 나온다. 그런데
0: 네.
3: 이게 대체적으로 이 백신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면역성을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람이 반응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만.
0: 네.
3: 그러니까 그 산 병독을 줄 수는 없고 이래서 그걸 죽여가지거나 혹은 다른 데서 그 병독성을 약화시켜서 사람이 기여는 이러한 백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약이 그 우리 바이러스성 간염에서는 A형 간염 같은 거 지금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황달성 간염이 걸리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 혹은 고유형금 예를 들어 말하면 이사라 호사라든가 이무인원들 그리고 그 우리 그 오염 이런 저 방지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예? 예, 쓰레기라든가 그걸 처리하는 환우의 공로이라든가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원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공공장소에서 이런 저 식품 가공하거나 이런 사람들에는 고위험군이라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 백신 놔줍니다. 그런데 여기 그 한번 걸렸다는 사람은 이제 같은 A형 간염 같은 건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성 지금 면역이 된다. 예? 결국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도 심지어 20년 더 나아가서는 연구성적으로 아이 걸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성 간염에서 이제 B형이나 C형 간염이도 지금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완전히 그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B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네.
3: 예, 그러니까 이게 DNA 병도이기 때문에 아주 온종돼 가지고 자주 변이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백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네. 아가 나와서 24시간에 한번 맞고 그리고 한 달 때 한번 맞고 네. 반년에 한번 맞고 해서 23번 맞게 되면 아이들이 기본상 이 백신에서 그 리드를 많이 보게 됩니다.
0: 네.
3: 그래서 아주 적게 걸리고 그 다음에 성인들도 이 항원이 없 항체가 아예 나오게 되면 맞아서 예방할 때 이제 어떤 고위험군에서는 예방할 때 많습니다.
0: 네.
3: 그래서 이런 백신들이는 아주 비교적 연구적으로 그리고 아주 온정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C형 간염이 우리나라도 한 4,500만 명 있는데 이 C형 간염의 백신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RNA 병독이 자꾸만 그 이학상에서 변이 되기 때문에 저번에 네. 신관 병독처럼 자꾸만 변이 되기 때문에
0: 네.
3: 이 백신을 만들었다 또 변이 되면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효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놓습니다.
0: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바이러스성 간염은 현재 근치가 가능한지 네, 궁금하네요.
3: 네, 이게 정적으로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우리 바이러스성 간염의 이갈이 제일 많은 게 우리 우리나라

0: 수물이 한 해 지금 2가리터 한 대, 그러니까 네. 7천 한 500만 정도 리터 한데, 이 옛날에는 이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걸린 다음에는 그 좀 만성화를 하기 때문에 네. 그게 더 발전을 그 지금 저 써야 하는 이런 약들이 복제를 써야 하는 약들이 많이 나와 괜찮은데
1: 네.
0: 그런데 그 저기 근치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근치한다는 거는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형간염 같은 거는 지금 약물이 나와가지고 그 RNA 병독이 복제나 억제를 잘하기 때문에 기본상 그 임상 근치 일기술이 기본상에서 걸린 다음에 일반적 근치가 잘 되는 이런 쪽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이 신간에는 거의 이게 어떻게 말한가 하면 조금 그 공제라고 그리고
1: 네.
0: 시형간염은 치유될 수 있다 커서
1: 네.
0: 그 쿵즈 커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간염은 급성 간염과 만성 간염으로 나뉘는데 네, 이는 어떤 구별점이 있습니까?
0: 예, 급성간염은 말 그대로 급성화, 급성기에 그 폭로가 잘 돼가지고 인체에 그 증상이 심하고 체증이 명확해가지고 사람이 또 바쁩니다 이때.
1: 네.
0: 이래서 이 계단이 잘 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초기 발견해서 이때 병원에서 지금 약이 좋기 때문에 인차 치료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신간염 같은 유형기만 넘게 되면 기본상 일생면역을 갖고 다음에 걸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1: 네.
0: 효과가 좋습니다. 예, 만성을 아예 넘어갑니다.
1: 병도 네.
0: 철저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성간염 이제 같은 이형간염이나 시형간염 같은 거는 이허병 그러니까 이병에 이런 간염이 자이병이나 이병 이런 간염들은 만성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만성증적인 경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이게 그 증상이나 증상 같은 게 좀 적어질 때 해도 사람이 치료한다면은 간염 본신이 그 병독 본신이 간세포에서 번식하면서 계속 그 간 조직을 파괴합니다. 예, 파괴하고 그 다음에 만성적 염증이 일으키기 때문에 간이 경변이 일어나거나 간경비라고 하는데 간이화 그래서 이기가 그 만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그 자기 평상시에는 뭐 아프거나 크게 뭐 증상은 없어도 만성화해서 일정한 시기가 되게 되면 몇 년 혹은 몇십 년 지나게 되면 이게 합병증이 나오거나 혹은 전신 증상이 나오면서 신체에 매우 큰 영향을 일으킵니다.
1: 네, 그래요. 간염이 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기에 적지 않은 분들이 간염이 일정하게 지속이 된 후 발견하거나 신체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럼 이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간염은 내 인체에 또 어떤 잠재적 위해를 줍니까?
0: 예, 간 본신은 우리 인체 내에서 오장육부가 제일 큰데 여기가 체중이 한 1.5%에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이 남성이 간이가 한 서근 내지 너근 정도 이렇게 큰데 어린아이 때는 더 큽니다. 이게 조직에서 그러니까 이 기관이 우리가 그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이 공장이 마사지이 되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뭐 번식하든지 뭐 이런 원인에 의해서 좋고 다른 원인에서도 마사지이 되면 여기 그 대상기하고 비대상, 수대상치하고 대상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할 수 있는 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공능이 완전히 잃어먹게서 이게 간이가 전체 조직이 다 마사지 되면 자기 공능을 대상할 수 없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기에는 간 조직이 크고, 그 다음에 재생이 빠르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이 한 70, 80% 손해를 봐도 20, 30%만 남아있으면 다시 대상합니다.
1: 네.
0: 예, 이렇기 때문에 증상이 그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일 큰 기관이기 때문에 무형이 그저나 그러니까 감각을 그 잘 모르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픔이나 이런 거 잘 모른다.
1: 네.
0: 이래서 그저 얼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상기를 넘어서 그 비대상 그러니까 그 스대상 대상을 잃어먹어서 어쩌는 공능이 떨어질 때는 이 전체 간세포가 모두 망가질 때는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그 증상 가운데서도 전신적 증상이 많이 나타나서 그 잠재적인 유해가 그 폭로돼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출혈을 한다든가 예 그리고 그 단백이 낮아져서 각 기관의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예 그리고 복수가 온다든가 예 그다음에 간경화를 발전돼서 그 여러 가지 그 인체 내의 그 기관들이 마사진다 이런 것들이 다 올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가족 중에 네, 바이러스성 감염 환자가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이 효과적으로 네,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0: 예, 여전히 제가 대학에, 의과대학에 있을 때도 이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연구생들도 그렇고, 가족 지간에 이형 간염, 비형 간염하고, 그 시형 간염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가족에서 전파를 어떻게 할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실제 이런 거 조사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그 생활 습관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 밥을 같이 먹거나, 뭐 같이 자거나, 혹은 밀접한, 무슨 치매 큰 접촉이 없이는, 겉으로는 잘 간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다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비형 간염 있는 가족의 비형 간염보다 또이 부부지간에 시형 간염이 걸리거나 비형 간염이 없는데 여자가 비형 간염이라면 남자가 꼭 비형 간염인 게 아니고 시형 간염이니까 이런 것들이 많고요. 같은 간염에 걸리는 게 집에서 걸리는 게좀 적은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그 침입 도개가 밀접하게 그 피와 피가 이전에 어릴 때부터 이런 접촉과 익사가 있어야 그게 잘 전염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잘 전염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 네, 그래요. 비바이러스성 감염 발병률이 수년 연속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비바이러스성 감염의 발병 원인은 무엇입니까?
0: 비병毒성 간염의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이용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우리 원인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지금 많이 옵니다. 실제는 우리나라가 그 먹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운동을 적게 하고, 비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불규칙적인 이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간이 부담을 많이 주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되면 그 고소하고 맛있고, 그리고 간이 식품들이 기름이 많고,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소화를 하기 바쁘기 때문에, 저녁에는 그 이화작용보다 동화작용이라는 게 사람이 축적한 작용이 많이 형성되거든요. 이래서 비만이 온다 할 때는 뚱뚱한 사람들이 벌써 내장부터 시려집니다. 그러니까 내장이 시려다가 내장에 지방이 쌓인단 말이에요. 이래서 지방간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린아부터 성인이기까지에 이 지방간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간에 지방이 그 함량이 5% 넘을 때는 우리 지방간이나 약성해서 이래 해보게 되면 기본상에서 지방간이나 기본상 진단을 많이 내리낍니다. 보통 중년들은 일반적으로 술을 좀 마신 사람들 하면은 지방간이 더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알코올도 그 지방을 그 축적시키고 알코올 본신이 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도탕으로 왔으니까 그것도 전이 돼서 지방을 쌓이게 됩니다. 이래서 알코올성 간염하고 우리 그 생활 습관에 의한 음식에 의한 간염이 지금은 월상 그 간경화를 초래하고 간암을 나간 뒤 주요한 적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1: 네, 그래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바이러스성 간염은 바이러스성 간염보다 가볍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인식은 맞습니까?
0: 아, 이거는 완전히 틀린다.
1: 네.
0: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든지 간에 이 바이러스성 간염이든 그 우리 비바이러스성 간염이든 간에 대한 손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간 조직이 파괴되고 간에서 생성되는 우리 인체에 소요되는 이런 많은 물질들이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독성 물질을 해독 못하면서 간을 마비게 만들면서 그리고 그 독성 물질이 또 해독을 못하는 바람에 또각 기관에 특별히 그 콩팥이나 신당 이런 데 가서 파괴를 하면서 우리 간선 증후군 이런 것도 많이 나온다. 이래서 콩팥이 마사진 사람 많고 또 간이 나쁘면 당 대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기본상에서 지금 우리 생활 습관 병에서 제일 많은 게 고혈압 당뇨병이 고혈지 당뇨병이라는 게가 이게가 그 우리 인슐린이 나와서 이저 췌장에서 이게가 인슐린 대사가 당을 합성할 때 간에서 기본상 합사가 돼 간탕해라. 근데 간이 나쁘면 이거 합성 못하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간성 당뇨병이라는 게 간성 당뇨병이라는 게 옛날에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실제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달달한 거 먹기 싫다. 달달한 거서 그 우리 보통 말하는 당뇨병 오는 거 하지만 실제는 어떤 사람 달달한 게 부조리한 사람 많습니다. 간은 달달한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간이 간탕에는 게 이게 간이 해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 효소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째 난 달달한 거 싫어한데 아 이게 당뇨병에 걸리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 장기적으로 보면 달달한 건 많이 먹는데 기름진 거나 알코올을 많이 먹거나
1: 네.
0: 예, 밥 많이 잡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 선후 관계에서 이런 거 잘 알아야 된다. 가는 옛날에는 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80년대 전에는 못 살 때도 간염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그래서 사탁하기도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간을 예방해야 간에 그 간염을 예방해야 이 당뇨병도 오지 않다 이런 각도에서 지나치게 그 탄수화물을 달달한 거 공정하는 거는 나쁘다고 본다. 생활습관 잘 조절하면 이게 간을 보호하게 되면 당뇨병도 적게 올 수 있다.
1: 네. 네, 그래요. 청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지방간 역시 비바이러스성 간염 중에 하나인데요. 별 증상이 없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에 방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있더라고요. 지방간은 우리 몸에 네, 어떤 위해를 줍니까?
0: 네, 아시다시피 지방간 우리 중장년층에서 지금 많습니다. 어쩌니까 되면 중장년층이 일도 바쁘지만 또 이 스트레스 해소를 안 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술을 먹고 또 그 저녁 시간을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동료들 같이
1: 네.
0: 이런 뭐 힘 많고 이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지내 자주 이런 모임을 갖고 이래서 하면은 이 지방이 쌓이게 되는지 알코올도 지방으로 다 축적되니까
1: 네.
0: 이러니까 그 EAT 저거 멤버로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게 그 지방간이 오게 되면 대사가 물러야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지방간 하게 되면 비만.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비만이 오면서 고혈지가 일어나. 혈지가 높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거 여기에 그 저기 나쁜 그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고 그리고 그 토탈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도리글리세리드라고까지 산소란가 이런 것들이 피 안에서 흐르면서 피를 진드진드하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이래서 지방간은 우리 몸에 단순히 지방이 쏘여서 간이 못 쓰이들 뿐만 아니라 이 간 대사가 잘못되면서 지방 대사를 불투해서 포도당 단백 대사가 다 잘못됩니다. 이래가지고 온몸에 다른 기관이 혈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어떤 인체의 모든 기관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년층들은 절대로 생활습관을 잘해야 된다. 꼭 일주일에 하루는 간을 시식하는 간식을 한 것 같고 예? 누가 어떻게 청하든 어떤 기관이 하루만은 제가 그 좀 간을 시식시켜라. 예? 이렇게 좀 집에서 술도 먹지 말고 저녁에 좀 굶더라도 이렇게 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지방간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네,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자연스럽게도 호전시킬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물론 자연스럽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생활습관만 바뀌면 천천히 호전됩니다.
1: 네.
0: 그리고 실한 사람이 내장도 고비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습관을 첫째 아침, 점심, 저녁을 새끼를 먹되 골고루 그리고 적당히 예?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이제 담배 술 같은 것도 적당히 그리고 휴식도 밤을 제대로 자가면서 적당히
1: 네.
0: 예, 그리고 운동도 적당히 이렇게 잘 하게 되면은 이게 역전될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 역전된다. 이게 동물 실험도 안 가지고
1: 네.
0: 사람 여유이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 에너지 대사가 평형이가 이렇게 깎을 돌아오게 되면 우리 지금 자꾸만 그 합성 대사가 많이 나고 분해 대사가 적어진다. 그러니까 실해진다. 그러니까 그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몸을 쫄구게 되면 간이 지방도 쫄아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혈지도 떨어지고 그냥 간이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간염은 간에만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간염의 전신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이 간염이 일정한 정도에서는 합병증이 잘 안 나타나지만 간이 대상 기능이 크기 때문에
1: 네.
0: 일단 이 대상 기능을 초과해서 대창 기능을 초과해서 대창 기능 이거 초과해서 그다음에 간이 무리가 갈 때는 엄청나게 인체에 보복을 한다.
1: 네.
0: 예, 그러니까 간이 첫째는 뭡니까 해독하는 기관이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모든 독성 물질은 우리가 흡수돼서 나쁜 물질이 사실은 심지어 알코올이 들어가서 분해돼서 그 알코올이 나쁜 물건들을 다 간에서 대상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대사물질 대사를 못하게 되면 이 독성 물질이 계속 인체를 돌면서 대뇌부터 각 기관을 해치고 그다음에 합성작용이 있거든 간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각종 물건을 합성해서 심지어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간에서 합성해서 전신을 내보내고 그다음 단백도 합성해서 내가서 인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간이 나쁘게 되면은 모든 합병증이 다 올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렇게 해서 간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일상에서 이제 간을 해치는 습관으로는 네,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을까요?
0: 예, 간은 그 그러니까 침묵기관입니다.
1: 네.
0: 아파도 잘 모르고 그다음 아프단 말 잘 안 합니다. 그렇대서 우리 막 써먹고 많이 넣가니.
1: 네.
0: 그래서 이번에 그 간염을 이런 일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한 16년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B형 간염을 발견한 미국 학자 기념하기에서 7월 18일이 되면 해마다 이 간염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도 한 가지고 이걸 60년대 B형 병독을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70년대에 들어서 이 병도 확실히 그 우리가 만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발견한 다음에는 첫째는 이 간염이 일단 걸릴 때에도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그 휴식을 잘하고 예, 습관을 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리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하지 말고 먹는 걸 포함해서 그리고 자기 생활 습관은 운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여러 가지 그 생활 습관이나 독용에서 주의를 한다게 되면은 간에 해를 끼치지 않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가득하게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네, 간경변은 간질환의 최종 단계일까요? 네, 또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되려면 보통 얼마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0: 절대적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1: 네.
0: 이제 같은 생활 습관이나 혹은 이제 같은 약물 치료 제때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도 관계되고 그리고 그 간염의 그 어떤 면역성적인 본인의 기질과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1: 네.
0: 그렇지만은 간경변이 온다, 간경화가 온다 할 때는 이거는 이제 대상기를 넘어서 그 스다이창 대상을 저기나 어떤 대상할 수 없다 이러게 되면 많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증상이란 건 우리 객관에서 보지 않고 자기들로 체험할 수 있는 게인데 예를 들어 맥이 없다든가,
1: 네.
0: 잠이 안 온다든가, 밥맛이 없다든가, 구토설사 계속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객관상에서 또 보게 되면 검사를 보게 되면 이 몸이 어떤 그 두두두라는 게 혈관이 확장돼서 그 손이나 손바닥이나 혹은 그 나체나 무슨 이런 그 몸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간장소 무슨 두두두 이런 것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피를 토하거나 이런 사람도 출혈 증세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간단한데 그 칫솔질해도 이 몸에서 피 나거나 코피 자주 나거나 그다음에 어떤 여성분들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이게 담아다 오는 달 다거리가 이게 자꾸 끊어지고 마요고 이런 중장년 여성들이 이런 게 자꾸 와서 심지어 이게 북갑인가 가봤지만 이게 지금 간경화 오면 소리 출혈할 때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내 간이 나빠 이렇구나 이런 걸 어머니 미리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간경변 환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초기 증상은 따로 있습니까?
0: 예, 간경변 초기에는 그렇게 큰 증세 없습니다. 예, 간이 대상량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계속 이 나쁜 습관, 이제 같은 계속 술을 먹고 계속 늦게, 밤 늦게 같이 일하고 밤 늦게까지 먹고 이런 습관이나 운동하야 하고, 예,
1: 네.
0: 비만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그 마지막에는 이제 초기를 넘어서 중기 말기에 들어갈 때는 이미 늦었다. 예, 간이란 건 땅땅해지면 그 병독은 우리 약을 없이 줄 수 있지만 앞으로 땅땅해진 간은 다시 풀기는 약이 없습니다.
1: 네.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의하고 초기에 증상이 크게 없대서 그래서 그 방치하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기에 벌써 증상이 나타날 때면 이건 초기라기보다 어디는 이 초기를 넘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같은 증상들이
1: 네.
0: 이 몸에 칫솔 때 피가 나거나 혹은 맥이 없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그 두두두 현상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화암에 보길 때 백단백이 내려가거나
1: 네.
0: 다른 어떤 간경 간염이가 올라가거나
1: 네.
0: 이렇게 되면 중시해야 됩니다.
1: 네. 네. 그럼 이제 간암은 조기 검진 방법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0: 예, 간암이라 하게 되면 우리 간경화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생물성적이라 할까 이런 방면에서의 병독으로 일으킨 암 가운데서 이 간암이 제일 많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B형 간염이 일으키는 간암, 간경화를 넘어서서 간암 이렇게 오는데 이 간암이 조기 검진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첫째는 사람들이 이식이 중요한다. 이게 내가 B형 간염이나 간염이 됐다, 만성화를 했다. 혹은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했는데 이게 농도가 떨어진다. 가공이 되면 T도란 게 있으면 DNA 검사로. 그리고 되면 그리고 증상이 좀 있다 할 때는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가서 계속 이 초성파 검사를 하거나
1: 네. 예?
0: 그다음에는 화암에서 자타의 단발한 게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런 단백들이 보통 성인이 되면 많이 나타나는데 성인이 돼서 다시 나타날 때는 이 간암 초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1: 네.
0: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슨 크게 CT나 뭐 MR 하기보다 먼저 B초만 잘 해도 거기에서 의심을 가지면은 이제 CT나 MRI 해서에 이렇게 되면 1cm 좌우위권 다 발견한다. 지금은 AI가 발전해서 AI 플러스 MRI 이런 기계를 나왔기 때문에 자그마한 0. 몇 cm도 지금 다 의심을 갖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제일 좋겠죠.
0: 그렇죠.
1: 네. 시중에 이제 뭐 간보호제라거나 건강기능식품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0: 정말 효과가 있을지 또 선택할 때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예, 그 건강 보조 식품 이런 저기나 보健 食品、功能食品、健康食品다 이름이 다 부동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만해서 그 보조 식품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음식을 부터옵니다. 이 음식에서 체류 나거나 이렇기 때문에 특수한 그 흡수 장애가 없으면 예, 그래 먹고서 소화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이나 먹을 수 있다면 이런 거 특별히 쓸 필요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데 혹시 이제 간경화라 오게 되면 이게 합성이자 아이디거든요, 단백이나 예. 그 다음에 우리 인체가 소화해야 되고 이러게 되면 우리 특수한 무슨 뭐 아미노산만다든가 빨간발이 있는다거나 예, 이런 거는 그 약물로 치료할 때 쓰고 음식으로는 제가 보건 데는 뭐 특수하게 소화 잘 되는 음식, 예? 흡수 잘 되는 이런 좀 땅땅하지 않고 좀 능히 소화될 수 있는 음식들이 좀잘 잡수는 것이 여러 가지 야채를 비롯해서 예, 좋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0: 야채 같은 것도
1: 예,
0: 많이
1: 그런 것도
0: 드셔.
1: 야채 스프람 이런 것도 많이 예, 비타민 들어간 이런 것들이 많이 흡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0: 그래요. 일반 대중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간염 예방 관리 행동과 또 바로 잡아야 할 인식 오류는 무엇입니까?
1: 예, 그러니까 첫째는 모든 병이 다 그렇습니다. 간염뿐만 아니라 먼저 이게 건강 지식을 우리가 보급해야 된다. 그 자기부터 건강에 대한 지식을 학습해야 된다. 지금 사회는 이 건강 지식 학습이 좋습니다. 예, 많아서. 그러니까 이거 네가 건강을 지키자 먼저 첫째 네가 정말 자기 몸을 위해서 지식을 배우겠는가, 아이 배우겠는가, 지식을 연마하겠는가 이 중요한다. 니네 1, 2, 3, 4도 모르는 건강 지식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서 쓸데없어 그냥 실천하기 또 실천하더라도 이 건강이 기초 지식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기 발견해야 되는데 조기 발견이 우리 약상에서 2G 이상, 2G 이상, 3G 이상이라 말하는데 이 간염 같은 거는 이제처럼 전기적인 뭐 가족력이 돼서 전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한 사람은 물론 발견할 수 있지만 뭐 나는 가족력도 없고 뭐 아프지도 않은데 이런 사람은 푸시를 발견한다는 것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좀 가서 자기 신체를 아껴가지고 어떤 뇌 재캔가 이렇게 조기 발견하는 게 그게 얼지위파라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발견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간염이나 이런 만성 간염이나 이런 것들이 비형이나 그래서 이런 걸그 초기 발견하기 위해서 정기 검사를 잘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이제처럼 그 병도성 간염이 아니라도 비병도성 간염도 이제 알코올이나 음식에 의해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 세끼 먹는 것부터 해서 운동 일까지 휴식 일까지 이렇게 잘 한다면 우리가 간을 정말 잘 보호하는데 일생을 쓰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사회의학과 과학문화교류협회 회장이신 리양준 의학 박사님과 함께 간염과 간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우리가 흔히 가볍게 여기는 간 질환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간 손상이 누적되면 만성 간 질환, 간 경색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고
1: 아이 책상 위에는 그림책과 색연필, 작은 장난감까지 한 대 뒤섞여 정말 훈하다입니다.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물건이 널브러져 혼란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물건이 어수선하게 널리다 라고 활용하며 행사를 마친 뒤 뒤섞인 소품들, 공부를 마치고 흩어진 학용품들, 짐을 풀지 않아 어지러운 것을 모두 어수선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리가 안 돼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움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단어의 특징입니다. 어수선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뒤숭숭하고 산란하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섬세하게 표현해주는데요. 걱정거리가 겹치거나 잡념이 많이 생기면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고 산란해지며 평소 하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기분이 어수선해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거나 큰일을 앞둘 때 마음이 어수선해지는 경험을 자주 겪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은 많지만 마음은 조급하고 온갖 생각이 뒤섞여 정작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헤매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짧은 휴식을 취하며 마음을 가다듬어야 어수선했던 잡념이 가라앉고 다시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하다는 흩어진 물체로 어지러운 공간, 잡념으로 산란한 마음, 두 가지 상황을 모두 표현하는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물건들이 뒤섞인 어수선한 풍경을 마주하거나 걱정과 잡념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 오늘 단어를 떠올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상의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더욱 정확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지역사회 관리 혁신을 깊이 추진하고 활력과 효율로 충만된 신형의 기층사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0: 중공장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공무원 전국 종협이 조용기 통지 서고 보고를 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도시 사무관리의 많은 업무는 기층당조직이라는 전투적 보루와 지역사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실현되어야 된다면서 도시와 지역사회 직책과 사안을 분명히 하고 자원의 가향

0: 설치를 계속 추진하며 봉사시설을 개선하고 격자화 관리와 정보화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정밀사무 관리와 정밀봉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원의 전망계획 시작의 해인올에 각 지역은 지역사회 당원과 간부의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하고 기층 당조직이 령도하는 기층 군중자치기제를 완비화하여 지역사회 업무를 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군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장춘시 관성구 장산화원 지역사회에서는 종로가 가까워질 무렵 지역사회 일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관할 구내에 거동이 불편한 몇몇 로인들에게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2020년 7월 습금형 총소기는 장산화원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당조직이 기층의 최전선까지 모두 나가도록 추진하며 기층 당조직의 업무 체계를 건전하게 갖추어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 사무관리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사무관리 체계를 구축함에서 기반은 우리의 기층입니다.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립니다. 이 기반을 어떻게 다지느냐가 곧 지역사회의 관리와 사무관리이며 지역사회 건설은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합니다. 총소기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장산화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당위원회, 격자 당지부, 아파트 동별, 당소소, 당원 가구 업무 체계를 통해 량방향 인도, 량방향 봉사 업무 방식을 기반으로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당위원회 제1석이 5화금은 단순히 음식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배달, 리발 봉사 등 10가지 배달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층의 공산당원으로서 저는 초심과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수많은 가정의 불빛을 잘 지키며 당의 따뜻함을 주민 여러분 곁으로 끊임없이 전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관리 핵심은 기층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무관리 수준을 높이는 핵심은 당의 정치적 우세, 조직적 우세, 군종사업의 우세를 사무관리의 효율성으로 조언하는 데 있습니다. 복근성 복주시 고로구 소부가도 민도 지역사회는 시 직속과 구 직속의 기관, 기업 26개와 자발적으로 공동 건설 협약을 체결하여 당연의 주도, 다방면 참여,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민도지역사회 당면의 서기 오용화는 주민이 주문하고 지역사회가 배치하며 단에서 주문을 접수하는 운영 방식으로 주민의 수요를 해결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동건립 단위들은 함께 비용을 부담해 덕고로 인해 집 전체 배선과 조명기구 교체를 도왔으며 또한 로후 주거단지 홍보판을 교체해 민생 현안을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곳에서 해결해왔습니다. 지역사회는 기층자치의 기본 단위이고 국가사무관리체계의 기층 기반입니다. 지역사회를 통해 노인과 어린이 등 민생현안과 공공의무를 잘 처리하고 군중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련영성 금주시는 아래층에 약속이 있는 의사결정 거점의 우세를 살려 현장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으며 졸강성 주제시는 신시대의 풍교 경험을 잘 발전시키는 데 힘쓰면서 말과 합작사 소기 분쟁 해결단을 혁신적으로 구축하여 말과 합작사의 합법성 심사 기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제시 환동가구 화재지역사회 당총지부의 탁가부속인은 합법성 심사 대오가 구성된 이후 우리를 도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갈등과 분쟁을 피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법치는 공담이 아님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지역사회는 작지만 수많은 가정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15차원의 전망계획 시작의 해인 올해 각 지역은 당 건설의 선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사회 당조직의 지도 아래 주민위원회, 입주민위원회, 부동산 봉사기업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새로운 모델을 적극 모색하며 완전한 지역사회와 주민 편의 생활권을 조성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며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도시관리감독국 한성 부국장은 우리는 유연한 방식을 통해 도시관리 역량이 지역사회로 더 깊이 내려가도록 추진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이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탐색과 혁신을 추진하도록 지방을 지도하여 이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수요를 한층 더 잘 만족시켜주고 도시 관리와 기층 사무 관리의 량 방향, 용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알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오랜 시련을 겪은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이며 걸출한 무산계급 혁명가 정치가이며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중국 공산당 제14기, 15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전 총리인 주용기 동지가 병치료에 효력을 보지 못하고 2026년 8월 12일 11시 6분 북경에서 향년 98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주용기 동지는 1928년 10월생으로 호남성 장사 출신입니다. 1948년 12월 혁명사업에 참가하였고 1949년 10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조국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배우며 발전을 추구하고 조국에 보답하겠다는 뜻을 굳게 품었습니다. 1947년부터 1951년까지 청화대학 전기공학과에서 전기제조를 전공하고 신민주주의 청년동맹에 참가했습니다. 1951년부터 1952년까지 동북공업부 계획처 생산계획실 부주임을 맡았습니다. 1952년부터 1958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연료동력국 종합국 국장, 국가계획위원회 주임판공실 부처장, 국가계획위원회 기계국 종합처 부처장을 역임했습니다. 1958년부터 1969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간부업여학교 교원, 국민경제종합국 공정사를 역임했습니다. 1970년부터 1975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57 간부학교로 하방되어 노동했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석유공업부 관도국 전력통신공정회사 판공실 부주임, 부주임 공정사를 역임하고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주임을 지냈습니다. 1979년부터 1983년까지 국가경제위원회 연료동력국 처장, 종합국 부국장, 기술개조국 국장을 역임하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국가경제위원회 부주임 당조성원, 국가경제위원회 부주임 당조부서기를 역임했습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상해시 당위원회 부서기, 시장, 시 당위원회 서기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상해시가 공업 구조를 조정하고 새로운 발전 우세를 재편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지향형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로 나아갈 것을 제기하고 포동 개발과 개방이 실질적인 가동 단계에 들어서도록 추진함으로써 상해시의 더욱 큰 개혁 개방과 발전을 위해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91년 주용기 동지는 국무원 부총리 겸 국무원 생산판공실 주임 당조서기를 맡고 국무원 경제무역판공실 주임 당조서기를 겸임했으며 기선에너지, 철도교통, 야금화공, 경공업과 방직 등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1992년 10월 주용기 동지는 중국 공산당 14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어 국무원 상무 업무를 맡았습니다. 1993년 6월 중국인민은행 행장을 겸임했습니다. 그는 등소평 동지의 남방 담화 정신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관철하면서 14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 실시함으로써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힘써 추진했습니다. 삼각체 정돈을 조직적으로 추진하여 근본 원인을 바로잡고 기업의 경영 활력을 증강했습니다. 거시 경제 조절을 강화하고 개선할 때 관한 구상과 조치를 연구하고 제정함으로써 인식을 한층 더 통일해 경제의 과열을 역전시키고 통화 팽창을 억제하며 연착륙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성과 있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정 수세 질서를 힘써 정돈하고 재정 경제 교류를 엄숙히 하였으며 세금 징수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과 수세 개혁을 가속화하였으며 금융 조절 체계를 완비화했습니다. 식량 가격과 구매 판매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식량 구매 판매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농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대규모 곡물 재배 농가의 도급제를 시행하고 적정 규모의 경영을 발전시켰습니다. 1997년 9월 주용기 동지는 중국 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재차 중앙정치국 위원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98년 3월 9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에서 그는 국무원 총리로 임명되고 이후 국무원 당조서기를 맡았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과 국내의 특대 홍수 피해의 직면에 그는 당주왕의 포치에 따라 적절히 긴축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내수 확대에 힘쓰며 중점 분야의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산업 구조, 지역 구조, 도시농촌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첨단 기술 산업, 특히 정보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현대 봉사업의 가속적인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 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삼농 문제의 해결을 돌출한 위치에 두고 현지 실정에 맞게 농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농촌 가난 구제와 개발을 강화하고 도시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취하고 인민폐가 평가 절하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시장 다원화 전략과 품질로 승부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내외 두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을 더욱 잘 활용함으로써 향한 국제금융중심의 번영과 안정을 단호히 수호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와 건설의 강도를 높이고 토지, 광산 등 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으며 역량을 집중해 중점 유역과 지역의 오염에 대해 정돈하고 관리했습니다. 국유기업의 정비실업 직원들의 기본생활보장제도, 실업보험, 도시거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하고 임금체불 문제와 정비실업 직원들의 재취업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 기능의 전환을 지속하고 정부기관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정부 자체의 건설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무원 총리에 취임한 뒤에도 주용기 동지는 중앙전문위원회 주임,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주임, 국가과학기술교육령도소조 조장, 국무원 삼협공정건설위원회 주임, 국가국방동원위원회 주임, 국무원 서부지역개발지도소조 조장 등을 차례로 겸임하였으며 경제체제개혁, 과학기술, 교육, 서부대개발, 국방공업 등 분야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용기 동지가 국무원 부총리, 국무원 총리로 재임하던 기간 우리나라가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중요한

0: 시기에 있었습니다. 강택민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강력한 지도 아래 주용기 총리는 재정 세무 체제 개혁을 주관하였으며 공평한 조세 부담과 간소화된 조세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한 세제 개혁을 전면 시행하고 주왕과 지방의 사무 권한 토대를 기반으로 세원 분할 재정 체제를 실시하였으며 농촌 세무비용 개혁 시범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금융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황은행의 기능을 더욱 규범화하고 상업은행, 외환제도, 증권선물시장 등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통일 개방되고 질서있는 경쟁과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 체계의 구축을 촉진했습니다. 그는 국유기업 개혁을 경제체제 개혁의 중심 고리로 삼아 재산권이 명확하고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며 정부와 기업이 호가격으로 농민의 잉여 곡물을 전량 수매하게 하는 것을 꺼리지 말고 특권을 누리지 말아야 하며 강한 책임감으로 무거운 짐을 자진해서 짊어지고 난제를 해결하며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3월 주용기 동지는 더는 국무원 총리 직무를 담임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직에서 퇴임한 후 그는 호금도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주왕을 단호히 옹호하고 지지하였으며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을 단호히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줄곧 관심하고 당풍 청렴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확고하게 지지했습니다. 주용기 동지의 일생은 혁명의 일생, 투쟁의 일생, 영광의 일생이었으며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산주의 사업에 헌신한 일생이었습니다. 그의 서거는 당과 국가의 중대한 손실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그의 혁명 정신과 숭고한 품덕, 우수한 작품을 따라 배우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둘이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한편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잘 수행하며 신심을 확고히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해야 합니다. 주용기 동지는 영생 불멸할 것입니다.
1: 중국인민은행이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중국인민은행이 계속해 적절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체계의 유동성은 충분하고 금융 총량은 합리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자금의 투입 방향도 계속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강소래였습니다.
0: 장수량까지 적어 농업 생산이 직면한 수자원 부담이 커졌습니다. 작물 감산, 관계 제한, 사료 부족, 생산 원가 상승 등 여러 불리한 요인이 얽히면서 농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확장 기업발전연구센터의 잠정 추산에 따르면 올해의 고온 가뭄과 그에 따른 연쇄적 영향으로 프랑스의 농업 총 생산액이 10% 감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프랑스의 국내 총 생산이 이로 인해 30억 유로에서 60억 유로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온과 가뭄으로 프랑스의 지하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자원 공급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자원 부족은 프랑스 농업 생산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지질광산조사국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효 강우량 부속과 고

0: 그리고 각종 용수 수요와 취수량의 증가로 인해 7월 말 기준 프랑스 지하수 관측 지점의 63%에서 수위가 월간 정상 수준보다 낮았으며 8월에도 대부분의 지하수층이 계속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7월 말 전국에서 약 25만 명이 식수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3만 명은 물탱크 운송차와 생수에 의존해 물을 사용하거나 더 오랜 기간 단수를 겪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 관계와 가축의 식용수에도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의 농업 생산은 이미 뚜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현지 농업 상공회의소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서남부 아두르 류역이 물 사용량 감소로 인해 연간 매출 손실이 최대 1억 3,500만 유로에 이를 수 있고 약 1,600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목초의 생장이 뚜렷하게 저해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농업부 통계 부문의 자료에 따르면 7월 20일 기준으로 전국의 연구 목초 누적 생산량은 기준 시기에 동기 대비 평균 수준보다 26% 낮았습니다. 지속적인 가뭄에 연이은 폭염까지 겹치면서 일부 목초지에서는 식생고사가 발생했고 축산업은 사료 공급 부족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프랑스 농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와인 산업 역시 고온과 가뭄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올해 포도알이 다소 작아 일부 산지의 단위당 생산량이 하행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프랑스 와인 업계가 이미 소비 수요 부진, 일부 산지의 포도나무 전정 추진에 따른 감산 등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의 변동은 업계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온과 가뭄에 직면해 프랑스 정부는 최근 농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농업보험기관이 보험금 지급 절차를 서두르도록 추진하고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농가에 일부 보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영자의 현금 흐름 압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프랑스 농업 농식품 식량주권부의 앙리 제나발 장관은 최근 전국 가뭄대처 소조를 출범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는 종합지원 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농업 경영자의 현금 흐름 개선, 사회 보험료 일부 분담,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조치를 통해 피해가 심각한 농업 경영 주체들이 생산을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극단적인 고온 가뭄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해짐에 따라 농업 생산을 보장하는 것과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재배 구조를 조정하고 관계 방식을 개선하며 농업 위험 보장 기제를 보완할지가 프랑스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프랑스 농업 경제 손실이 확대된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축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성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구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좋은 생태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역사 최고치에 달한 일본의 방류 예산 신청 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우리는 중국 3대검 보고연구센터의 수석 전문가 장화민 선생님과 북경림업대학 사상정치과 교사 양철 선생님을 평어근인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두 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0: 잠대고마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어서 오세요.
0: 네, 잠대고마빠는 장화민 교수의 애칭입니다. 그리고 잠대고마빠라는 애칭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합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도 잠대고마기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특별히 잠대곰 인형을 가져오셨습니다. 보여주시죠? 저희가 평소에 자주 보던 참대곰 인형, 예를 들면 빙둥둥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3: 네.
0: 이것은 아기 참대곰이죠?
1: 네, 이것은 참대곰이 태어난 후 7일에서
3: 10일에 남는 순간입니다. 신수평 기지라는 곳인데 그때 몇몇 관광객들이 참대곰이 나무를 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사육사는 매우 친절하지만 원칙 있게 참대곰도 자유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참대곰이 원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에서 저는 존재

0: 평등이라는 단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평등은 존재합니다.
1: 하지만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건장하고 유전자가 좋은 3대곰을 선별해 훈련을 거친 후 진정 그든 3대곰이 가장 건강하려면 수컷은 약 120kg 정도, 암컷은 약 110kg 정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수치를 넘으면 우리는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이 향후 우리가 한 마리씩 기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라고 묻고 있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대곰을 우리의 사랑하는 보배로 대해야 합니다. 참대곰은 야생동물입니다. 참대곰의 진정한 집은 야외, 즉 섬서성, 감속성, 사천성, 새성의 6대 산 속에 있습니다.
2: 때문에 우리는 참대곰을 기르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대곰 보호 연구는 참대곰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반드시 과학적 규칙과 자연 법칙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을 내면 참대곰 인형 한 마리를 가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1: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문제 없습니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0: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해서 분발하적 언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생태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해서 분발하자.

75년 전 라싸는 황사가 하늘을 덮고 인적 환경이 취약해 주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고작 35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라싸의 생태 환경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남북산 녹화 공정은 푸른 빛을 더하고 도시 숲의 정비는 도시의 생동감 넘치는 혈맥을 이어가며 대기 오염 방지 조치들은 푸른 하늘의 바탕색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로 습지는 경작지 환원, 준설, 보충수 공급, 핵심 구역 주민 이주 등을 거쳐 고원 생물 다양성의 유전자 창고로 거듭났습니다. 2025년 라싸시의 대기질은 전국 168개 중점 도시 중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했고 주요 강과 호수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량호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친환경 광산수도 전 자치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광구 8일 지역사회 주민 조만은 예전에는 여름에도 창문을 열 엄두를 못 냈지만 지금은 창문을 열면 푸른 숲이 보여 마음이 편하다고 감회를 전했습니다. 양호한 생태 환경은 주민의 주머니도 두둑하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노동절 연휴 기간 성광구 다저가도에 30여개의 서장식 정원 휴양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게라치아무 휴양지의 일일 방문객 수는 500명에 달했고 일일 매출액은 4만원에서 5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륜주부현의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관광 종합 수입은 19.8% 늘어나 연휴 경제가 가속도를 냈습니다. 아울러 라싸시는 자치구의 실질적인 민생 과제를 이행해 생태보호지구 보조금 기준을 1인당 연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민생 복지 역시 체감할 수 있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14차 오기는 계획 이후 라싸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연속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취업 의사가 있는 빈곤 해탈 가구 졸업생은 100% 취업했습니다. 자치구의 취업률은 현재 매년 12%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평균 기대 수명이 72.5세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도시 향촌 주민의 건강검진 기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보충병과 카신페크병에 대한 무료검진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신페크병은 9년 연속 신규 병례가 없었습니다. 75년 세월이 노래처럼 흘렀고 고원의 신도시 라싸의 모든 변화에는 분투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라싸시는 책임을 다하면서 더욱 더 높은 자세와 굳건한 걸음으로 서력 거원에서 찬란한 새로운 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 엄마, 배가 아픈데요?
0: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1: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0: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0: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0: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 최고치에 달한 일본의 방위 예산 신청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최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2027회 개년도 예산 편성 작업과 관련해 방위성이 재무성에 약 8조 9천억 엔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청액은 역사 최고치에 달합니다. 그리고 다만 최종 방위 예산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위 예산 기록이 잇따라 경신되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방위성이 대량의 자금을 공격용 무기 도입과 새로운 작전 방식 구축에 투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일본의 제군사화 궤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군비 확산 행동에 재정 불균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일본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최근 관계자 여러 명의 말을 인용해 방위성이 재무성에 신청할 2027회 개년도 방위 예산 규모가 약 8조 9천억 엔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러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신청 항목이 포함돼 있어 연말에 정부가 최종 확정하는 방위 예산안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한 명은 2027회 개년도 방위 예산 최종 규모가 10조 엔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현행 안보센 문서를 통과시키면서 2023부터 2027회 개년도에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 엔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2023회 개년도 이후 일본 방위 예산은 6조 엔, 7조 엔, 8조 엔, 9조 엔 선을 잇따라 돌파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7회 개년도 최종 예산이 10조 엔에 달하면 방위 예산 급증세는 한층 더 이어지게 됩니다. 안보센 문서는 또 2027회 개년도까지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도 담고 있습니다. 다카이지 사나의 수상이 집권한 뒤 일본은 군비 확장을 가속화하면서 2% 목표를 2025회 개년도에 조기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행 안보센 문서 계획 기간의 마지막 회계년도도 아닌 시점에서 방위비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연말 안보센 문서 개정과 관련해 다카이지 수상에게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건의안에는 방위비 목표를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으로 설정한 여러 국가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5년 내 방위력 전역 완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도 요구함으로써 일본 여론의 우려를 자아냉내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본의 방위 투입 축하려 합니다. 이른바 적군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 배치도 예산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올해 25식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이 미사일의 공중 발사판과 함정 발사판을 개발하여 3.1체 의장거리 타격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이 4일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는 정책 차원에서 일본의 이른바 방위력 2 공격과 실전화되는 방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새 백서는 장거리 공격 능력 강화를 옹호하고 초음속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며 외국 제조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새로운 작전 방식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방위산업 확장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포장해 일본 여론의 경계를 초래했습니다. 아사히신문 의사설은 백서가 방위력 강화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 것은 편협한어 논조라면서 방위 분야의 투자 확대가 반드시 국민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위 예산이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본 각계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니혼카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방위비의 국내 총생산 2% 목표는 2022회 개년도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산출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보센 문서를 개정한 뒤 방위비 기준이 2026회 개년도 국내 총생산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2026회 개년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을 700조 엔으로 예상할 경우 2% 목표를 마치려면 방위비 규모가 14조 엔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민당 내 방위 분야의 핵심 인사도 경제는 국가 안보의 초석이라면서 방위비 대폭 상승을 위해 균형 잃은 재정 정책을 밀어붙이면 결국 일본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동,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세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네, 식욕을 돋게 하는 빨강, 음식 관련된 장소나 물건에서 흔히 보입니다. 네,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파랑은 금융기관 로고로 자주 사용되고요. 편안함이나 또 초록은 이제 병원이나 친환경 이미지가 떠오르는 편안합니다. 네, 또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네, 날씨가 좋지만 마음만은 다채롭게 빛나는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FM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Way Back Into Love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데이트.

네,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또 준비한 주제에 맞는 재밌는 에피소드나 경험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먼저 공개할게요. 오늘 주제는 바로 나의 어릴 적 꿈은 이런 주제입니다. 나의 어릴 적 꿈은 이런 주제로 준비했고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또 문자 참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공식 계정 FM88ZJOPD 그리고 제개미챗 졸광 한우병은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의 마음의 소리 코너. 네, 주제는 바로 나의 어릴 적 꿈은이었고요. 여기 나의 어릴 적 꿈은 기억이 안 나지만 요즘 제 조카가 저한테 나중에 커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가끔은 어린 애들의 이런 또 엉뚱함, 네, 이런 엉뚱함에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또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 그럴 때가 많죠. 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직업이 좀더 멋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참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릴 때 꿈은 화가였습니다. 매일같이 집에서 그림만 그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커서 미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뭐 물론 지금은 다른 일에 종사를 하고 있겠지만요, 뭔가 취미로라도 또 꾸준히 계속 좋아하는 이 꿈을 이어나간다면 반드시 나중에 본인한테도 커

네, 여기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은 기억이 안 나고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어른이 된 지금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어릴 때는 막상 이제 어른이 되면 공부도 이제 안 해도 되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다라는 그런 또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네, 꿈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네, 현실적으로 겪어야 할 그런 또 일들, 네, 그런 또, 고난과 힘든 시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와 함께했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투가 마음을 만듭니다. 거친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부정적인 말은 불안을 키워줍니다. 비난하는 말이 많은 사람은 대개 자기 마음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와 칭찬이 익숙한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삶에도 따뜻한 햇살이 머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네, 오늘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말투, 억양에 꼭 주의 돌리기 바라겠습니다.

때 금방 말투가 마음을 만든다고 했다면 말투는 또한 인생을 바꿔줍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꼭 돈 때문도 아니고 성격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요. 같은 말도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상처가 됩니다. 결국 사람은 말보다 그 말투를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한마디가 그 말투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줬다면 내 본인도 그 상처를 쉽게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서로가 먼저 남의 입장부터 생각하다 보면 아, 내가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정말 그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 세 가지만 곱씹어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0: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힘든 일들이 많죠. 먼 길을 애돌아 가야 하는 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외롭게, 힘들게, 고독하게 살아가야 하는 일.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소갈이를 하면서 살아야 하고, 몸이 아파서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도 참 많을 겁니다. 먼 길은 그래서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피하지 말고 헤쳐가면 됩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쌓이면요,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서품 부조 사계절 감상합니다.
1: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납장 산틀레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를부터 시작해서 보살이, 그다음 그 차단, 특히는 그 차단의 장세 잘 알겠습니다.

0: 있어. 뭐 체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을로. 뭐 6살 때부터 리버라 말을 듣는 게 이제 싫지 된지. 아이고 젊어.
1: 네.
0: 내 돈 보살.
1: 뽑소.
2: 네. 알아? 아, 어때래?
0: 이거 뭐 젊어해. 머리 잘 썼다 해. 내 정말 참보가. 나 앞으로 큰 사업을 할 사람이구만.
1: 뭐 차차 크게 되겠어.
0: 자, 그럼 이거 좀 어디 부탁하라.
1: 어여여, 손님 대단한다. 무슨 뭔 일 있습니까?
0: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었다 해.
1: 축하한다, 축하요.
0: 야, 감사. 네. 다 연결해야 돼서 제가 가서 내일 저녁 6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 준비로.
2: 알았습니다.
0: 자, 여기야 내 전화 내요.
1: 그러니까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을 해드리면 된다.
0: 야야야야야야.
2: 멋있다.
0: 이야, 잘한다.
3: 사장님, 사람들 가지고 빠르기도 빠르다. 호텔 가나 이거 빨리 연결해야 되겠는데 그건 좋구나.
0: 어제 금방 병원에서 나왔잖아.
3: 말이 다 하는 거 아닌가? 老板，我 한쪽 한 미술吗？
1: 미술, 미술.
0: 이거 봐서, 그 한쪽 말 하게 했으면 좀 숨 좀 내어 알아듣게끔 하소.
3: 다 알아듣습니다. 老板，我 한쪽 한 민발치나마.
1: 아, 민발치나, 따다리 민발치나.
3: 그 생각하면 정말 야 머리가 좀 한 열두도
0: 안 나. 아, 그 말은 맞었고. 그저 머리 뻥뻥 해주고에 그 손에 일선한 게 잡히겠지.
3: 아이고, 그 부인도 군일 치르고 남거든. 어멈 이렇게 산하를 은혜 남.
0: 얼쑤그만. 나도 내 생긴 치르느라고 있잖아. 온 한날 전화통을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3: 예.
0: 내 아무도 요 오른쪽 맨피 올 뻔했어.
3: 그거 많이 보겠어.
0: 어찌해도 어찌해도. 내 행사는 단방 내일 저녁이구만.
3: 내 행사는 오늘 저녁이.
0: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예, 각 개체의 주요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투표해야 되는 동양의 행사란 말이야.
3: 우리 아들 학교에 붙었단 말이야.
1: 그치 말고 붙어서, 붙어서 예. 축하한다. 축하.
2: 자, 이렇게 합시다.
3: 예.
2: 아, 이렇게 좋은 일에 얼굴을 붙이지 말고.
0: 예.
2: 집에 하는 은혜 학교.
0: 예. 그 우리 안에 공업 중점. 아, 그 중점 연계인 게 아니라 중등 전문 학교 붙었어.
2: 아, 이거 안 해요.
3: 아이고까지 중전에 붙은 것은 무슨 칭크라는지. 이거는 완을 부재다. 이렇게 딸랑
0: 설마. 아, 아줌마,
2: 아줌마. 예, 아줌마 말씀 그렇게 하면 아이 됐지. 중전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를
0: 둬야 돼. 그래서 그렇죠.
2: 그렇죠. 저 집에 하는 은혜 학교 붙었어.
3: 우리야?
2: 예.
3: 우리야?
2: 이렇습니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하면.
0: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2: 손님이
0: 이렇게 해야 된다.
3: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를 하는 소리, 침에 깎이게 소리.
0: 이게 어째 영진 씨네 전화번호 책 뺏겨 왔잖가?
3: 그렇지만 아들이 지금 녹음은 좀 나가죠. 내

0: 이렇게 준비한 게 없다 예.
1: 나는 이 들마다 살마다 1년 동안 삐지 없다.
2: 아이고 정말 허리 펼지 없었구나. 아 그 서울단지 생일 부서요. 무슨 새로운 부서요. 예 회가 부서요. 예 상사 부서요.
1: 아이고 여러 부서서 응당하지 무슨 말하는 거 봐라.
0: 하긴 그렇었구만. 예. 그 우리 민족이 풍성스까이가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 인간이 이제 네.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1: 무슨 바람?
3: 무슨 바람?
0: 그 첫돌 생일이 대체 놓고 네. 생일이란 건 예. 원래 자식들이 정석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3: 네, 그래.
0: 아, 이 인간이 벌써 제절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고.
4: 어, 이게 바로 예 제절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0: 네?
4: 왜 그런 게
1: 어구. 요즘에는 얘 처수 아들도 생일 센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러지 않나?
0: 무슨 얘란두?
4: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초중 아들 생일 뜰라 했습니다.
0: 아 이거 학생 아들
1: 그러니까 금년 1년이 모든 일을 이렇게 싹 다 지켜놓고 또 그치 친구들이 시동 생일을 시리만 한 네 여섯 번은 다녔습니다.
0: 여섯 번도?
1: 예.
0: 아이고 그냥 그렇게 많지 않지만 무슨 나는 내 친구 처제들이 결혼식만 금년에 10번 넘어갔다 왔어.
1: 어머 저 처제들도 많기도 많네.
0: 아이고 그건 그래도 괜찮구만.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이 군인에만 해. 내 5년 동안 내 8번이나 갔다 왔어구만.
4: 미니네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래도 야들.
0: 아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마음 소재해야 되는가. 이거 봐봐.
4: 네.
0: 내 친구 그 사람이 5년 동안 해 4번 결혼했어.
4: 네? 네.
0: 결혼할 때마다 있겠는데 결혼할 때마다 아 생겼지만 또 타올도 한 시리 또 네 번 그래서 오늘 동안 야도 뻔해
4: 말씀 좀 하십니다. 아무 또 재간도 있다 야
1: 난 어찌겠습니까. 여러 국률들은 싹 지켜놓고 누구시 국년 1년 막으시 동창만 해도 12번이나 다녔습니다.
0: 동창만 12번
1: 동창만
0: 그게 그러지 말고
1: 그래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 번.
0: 모두 네 번만.
3: 네 번.
1: 왜 네 번이 맞지? 보세요. 거중동창, 거중동창, 학교동창, 세 페이지.
3: 예.
1: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추나 추다 이랬거나 네 번, 3, 3, 12, 12 번.
0: 맞습니다.
4: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된다. 노벨사.
0: 네. 노벨사 말인도.
4: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환갑이 중전이요 사위 베껴요 중성대학에 붙어서 마당총이 개업이요 새끼들이 부조요 모두 돈을 달라오.
0: 아 그냥 부조를 해야지.
4: 동창만 해요
0: 아이고, 뭘 잘한다, 정말?
1: 그래.
0: 야!
2: 야, 그 날이 빨리 오라, 이!
1: 아이고, 그 날이 빨리 오면
0: 아, 내가 먼저 해줘!
4: 아, 예, 예.
1: 예. 제가 되니까.
2: 예, 됐습니다. 치셔. 그 번호 누를 줄 안가?
1: 안가.
4: 오, 똑똑하다.
2: 치셔. 근데 어째 집에서 할 친구 밖에 나왔으니까?
4: 이거 뭐라 어째요?
2: 치우.
5: 연이야. 응, 내 나나다. 무슨 일인가?
1: 조금
0: 내 거만
1: 좀.
0: 아, 내가 보자
1: 야.
0: 아이고야. 어째? 손님이 성격했습니다.
3: 손님이 치시오.
5: 야, 복잡하다. 드레스 받겠다.
6: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 서윤옥입니다. 이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는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어화 우리 농민들아.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세계에 의미를 주고 스토리화하면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당신 자신의 뇌가 아닐까요? 바로 뇌의 착각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의 인생은 틀림없이 좋게 변할 것입니다. 착각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당신 생각대로 변화시켜갈 힌트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네, 김홍련 가수의 그리운 동년 듣고 오겠습니다.

눈앞에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사과가 보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남성의 경우 5%, 여성의 0.2%가 생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라는 8%에서 10%, 또 아프리카는 2%에서 4%. 네, 세계 전체에서는 2억 명 이상이 생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생약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는 법도 인간과는 전혀 다르죠. 네, 그들은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반면에 시력은 좋지 않아서 흐리게 보입니다. 비록 색각이 정상이라도 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피처럼 붉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장미처럼 빨갛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같은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착각입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의 사과가 있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문유 가수의 인정 많은 어머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화가 고흐는요, 색깔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보았으므로 독자적인 그림을 그리는 천재가 되었습니다.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색깔 이상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우리들의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피사체를 파악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피카소는 시각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표현법으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빨간 사과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겨우 한 개의 사과조차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똑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옳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정말 그런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고 곧게 믿고 있는 사실부터 의심해 봅시다. 이것만으로도 꽤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라면 나와 배우자가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내리려본 가수의 내 고향 보내드립니다.

루빈의 꽃병이나 여인과 노파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뇌는 한번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좀처럼 관점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뇌가 일반적 사고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림 속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꽃병도 있습니다. 젊은 여인도 노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보려고 하면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동시에 둘을 볼 수 없습니다. 꽃병이 보일 때는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젊은 여인이 보일 때는 노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어느 쪽이든 한쪽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사물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 양면을 파악하지 않으면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일방적 사고를 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일방적 사고가 성공의 방해물이 되기도 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나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히는 설명하겠지만요. 여기서는 뇌는 한 번이라도 그것이 옳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관점을 바꿀 수 없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네, 김선희 가수의 我们从头再来 듣겠습니다.

네, 착시의해서 스스로도 의식할 수 있는 일방적 사고의 감각은 사고의 착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양방향에서 사물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조차도 절대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할 때도 착각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뇌의 습관을 알고 자신은 늘 착각에 빠지는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방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의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자. 2017년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기구를 선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이며 격려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6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극강 동지, 류전서 동지, 왕양 동지, 왕혼영 동지, 조락재 동지, 한정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 중에서 리극강 동지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기타 5명 동지들은 모두 제18기 중앙정치국 의원이었습니다. 이 동지들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 자료는 매체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새로운 임기 중공중앙지도부 성원들을 대표해 우리를 믿어준 전당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꼭 맡은 바 자리에서 꾸준히 소임을 다해 사명과 중탁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완성했지만 일부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또 새로운 목표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에는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에 이르는 이 5년은 두 개 100년의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 교차점에 놓여있는 바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의 분투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다음 몇몇 중요한 시점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좌표가 됩니다.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현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은 중국 인민이 초유 생활을 누리게 하고 점차 부유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총화하고 여세를 몰아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

0: 우리는 13호 교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조신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제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시간은 한참 늦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정리할 틈도 없이 어수선했던 거실이 눈에 밟혀 이 기회에 말끔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이가 갖고 놀던 인형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아이 책상 위에는 그림책과 색연필, 작은 장난감까지 한데 뒤섞여 정말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물건들이 쌓여 있으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갈피조차 잡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수선하게 널브러진 물건들을 하나씩 분류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책장에 가지런히 꽂고 잡동사니는 정리함에 모아 담고 당분간 쓰지 않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자 점차 거실이 깔끔하게 정돈되었습니다. 눈앞에 어수선하던 풍경이 정돈되니 따라서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어수선하다입니다. 어수선하다의 첫 번째 의미는 사물이 얽히고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어지럽고 수선하다입니다.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물건이 널브러져 혼란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물건이 어수선하게 널리다 라고 활용하며 행사를 마친 뒤 뒤섞인 소품들, 공부를 마치고 흩어진 학용품들, 짐을 풀지 않아 어지러운 것을 모두 어수선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리가 안 돼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움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단어의 특징입니다. 어수선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뒤숭숭하고 산란하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섬세하게 표현해 주는데요. 걱정거리가 겹치거나 잡념이 많이 생기면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고 산란해지며 평소 하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기분이 어수선해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거나 큰 일을 앞둘 때 마음이 어수선해지는 경험을 자주 겪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은 많지만 마음은 조급하고 온갖 생각이 뒤섞여 정작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헤매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짧은 휴식을 취하며 마음을 가다듬어야 어수선했던 잡념이 가라앉고 다시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하다는 흩어진 물체로 어지러운 공간, 잡념으로 산란한 마음, 두 가지 상황을 모두 표현하는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물건들이 뒤섞인 어수선한 풍경을 마주하거나 걱정과 잡념으로 마음이 복잡

0: 할 때 오늘 단어를 떠올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상의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더욱 정확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지난 7일은 절기상으로 립추였습니다. 오늘 생활정보는 립추절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건강상식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립추절기 음식 섭취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립추는 24절기 중 13번째 절기로 가을이 정식으로 시작됐음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립추가 되었다고 곧바로 기온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민간에서 흔히 말하는 늦더위는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한여름의 더위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아 낮에는 여전히 무덥습니다. 다만 이른 아침과 저녁에 서서히 시원함이 느껴질 뿐입니다. 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고 건조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식이요법을 통해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과학적으로 보양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입니다. 가을 살찌우기란 고기를 마음껏 먹는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립추에는 홍소육, 족발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영양이 충분하므로 무분별한 고지방 보양은 소화불량을 쉽게 유발하며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거나 비만한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담백한 고품질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고 조리도 담백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립추가 되면 즉시 따뜻한 성질의 보양식품을 섭취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가을이 시작됐다고 해서 인삼, 로경, 양고기 등 따뜻한 성질의 보양식품을 급히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초가을에는 건조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무리하게 보양하면 내열이 생겨 인후통이나 건조함으로 인한 불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음기를 보충하고 건조함을 없애는 것이지 무리하게 보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는 립추에 수박 먹기 풍습이 있으니 수박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오해입니다. 민간에서 립추에 수박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전통 풍습일 뿐이며 수박을 과도하게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수박은 성질이 차가운 과일입니다. 립추 이후에는 비장과 위의 기능이 약해지므로 수박을 많이 먹으면 비장의 양기를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비장과 위가 차가운 사람은 가급적 적게 먹어야 하며 한두 조각만 가볍게 맛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립추의 아침 식탁엔 달걀 대신 이것을 추천합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이 무렵에는 몸속의 열기가 차오르기 쉽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며 하루 종일 입과 목이 아프고 잇몸이 붓고 아프며 목이 건조하고 가려운 불편함을 겪습니다. 전문가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름 내내 땀을 많이 흘리고 밤을 새우고 매운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몸속에 진액이 소모돼 음허로 화기가 왕성해진 데다 여기에 가을 건조함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음을 보호하고 건조함을 적셔주고 싶다면 아침 식사부터 달걀을 오리알로 바꿔 체내 부족한 진액을 보충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립추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건조하고 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름에 밤을 새우고 매운 음식을 먹고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진액이 소모돼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며 인후가 건조하고 가렵고 잇몸이 붓고 아프며 목구멍이 불편해집니다. 전문가는 오리알이 이런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리알은 가장 일찍 본초경 집주에 기세돼 있는데 고적에서는 목실이라고 불렀으며 맛이 달고 성질은 차가우며 폐경 대장경에 들어가 음을 기르고 진액 생성을 도우며 허혈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러한 음호로 인한 조열의 불편을 완화하고 몸에서 소모된 진액을 보충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오리알은 성질이 차서 비위가 허하고 찬 사람이 직접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위가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생강과 룡안을 곁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생강이 따뜻하게 한기를 제거하고 룡안이 심장과 비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오리알로 요리하거나 국을 끓일 때 생강 또는 룡안을 조금 넣으면 오리알의 차가운 성질을 적절히 중화해 열을 내리고 음을 보호하면서도 비위를 다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섭취 빈도는 매주 2, 3회, 1회당 최대 1개, 연속 섭취는 3일을 넘기지 말고 일 쉬었다가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을 포하면서도 지나치게 차가워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립추는 1년 중 폐를 보양하기 가장 좋은 황금기라고 합니다. 립추가 지나면서 양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화제로 됐습니다. 중의에서는 봄에는 간을 보양하고 여름에는 심장을 보양하며 가을에는 폐를 보양하고 겨울에는 신장을 보양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을철 폐를 보양하는 좋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폐를 보양하는 황금 시간은 언제일까요? 네, 하루 중 폐를 보양하는 황금 시간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로 이때 폐 기능이 가장 좋기에 조깅이나 빠르게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폐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간단한 폐 보양법은 끓인 물 한 잔입니다. 가을철 폐를 상하게 하는 주요 원인은 가을철 건조함이므로 폐를 보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습윤함입니다. 매일 1500에서 200ml의 물을 마시되 소량으로 자주 마시며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섭씨 40도에 자연적으로 식힌 끓인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폐 보양법은 마음껏 크게 웃기라고 합니다. 사람이 크게 웃을 때 몸속으로 더 많은 산소가 들어오며 이런 산소가 혈액을 따라 전신으로 공급돼 몸의 모든 세포에 더 충분한 산소를 전달하게 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의립추에 관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건강한 가을을 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허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체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8월 11일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시당의 서기인 진공래가 연결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찾아 중점기업과 대상건설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진공래는 먼저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세포산업단지를 찾아 단지의 투자 유치와 기업 입주 상황을 상세히 료하고 카슨 세포자원고 관리유한회사에 들어가 기업의 생산 경영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기업이 제품 연구 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여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경고했습니다. 삼정 중력음편 생산 대상 현장에서 진공래는 기업 책임자와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건설 진척, 제품 종류, 시장 전망 등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생산 공예를 적극 최적화하고 제품의 맛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급 시장 개척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길림오동 야곱집단 연길 주식유한회사, 길림연초공업유한 책임회사, 연길 담배공장, 연길 커시안 의료기계유한회사, 길림성 기록스 농업장비 제조유한회사, 에서 진공래는 제품 전시관과 생산 작업장을 돌아보며 제품 연구 개발 공예 과정, 시장 판매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관련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앞장서 정확한 洞察를 제공해 기업의 질적 향상과 효益 증대를 추진하고 제품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며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신미 집적회로 패키징 테스트 일기 대상, 생명건강산업단지 건설 대상, 길림동마트 디지털지능 물류산업단지 창고물류 건설 대상, 냉동사슬 물류가공 중심 건설 대상, 정력자동차 대상 현장에서 진공되는 대상 건설 진척에 관한 소개를 듣고 전두환 계획과 공사 일정 등을 조회했습니다. 그는 시간 절점을 단단히 들어주고 대상 건설 진도를 전력으로 다그쳐 조속히 완공하고 생산에 들어가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진공래는 고신기술산업개발구의 관련 사업 정황에 대한 회보를 전문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전시 경제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전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사상과 행동을 상당위 주당위와 시당위의 결책 보지에 확고히 통일시키며 전시 발전 대국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이라는 최우선 과업을 둘러싸고 책임감과 긴박감을 실질적으로 높이며 더욱 높은 표준과 엄격한 요구, 실속 있는 작품으로 제반 경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모든 사업이 시종 정확한 방향을 따라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잘 틀어줘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개발구의 주된 책임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총체적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플랫폼 우세와 자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정밀 투자 유치, 산업 사슬 투자 유치, 기업을 통한 투자 유치를 실시함으로써 과학기술 함량이 높고 산업 견인력이 강하며 발전 잠재력이 큰 우수 산업 대상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유효 자본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 유효 공장과 저효율 용지 등 각종 자원을 전년 정리하고 장부를 구축하며 분류별 대책을 세워 정확하게 활성화함으로써 유효 자산을 고효율 생산 능력으로 전환하고 경제 발전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자금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최신 정책 방향과 자금 투입 방향, 신청 조건을 깊이 연구하고 정확히 파악해 대상을 정성껏 기획하고 정확하게 신청함으로써 정책 혜택을 실질적인 발전 성과로 전환하고 산업 발전과 대상 건설에 든든한 자금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업 운행을 착실히 들어줘야 합니다. 상시화된 정부와 기업 간 소통 교류 기제를 건전히 하고 기업의 운영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며 인력 채용, 용자, 원자재, 생산 판매 연계 등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제때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별 맞춤 대책과 정밀한 지원을 견제해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생산 신심을 높이며 생산 능력의 활력을 충분히 방출하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상이 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세우고 중점 대상 건설 진도를 다그치며 대상 전주기 봉사 기제를 건전히 해 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착공을 다그치고 건설 중인 대상은 진도를 다그치며 준공된 대상은 생산 능력 달성을 다그쳐 대상의 정착률, 착공률, 생산 가동률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발전에 입각해 산업 방향에 부합하고 견인 효과가 뚜렷한 중대 대상을 계획하고 비축하며 대상의 성숙도와 전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향후 발전을 위한 잠재력과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당사위원회 서기 곽정길, 고신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주임 염지춘, 시당 상무위원회 부시장인 장학빈, 부시장 장준걸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8월 12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진공래는 길림변길 국제공항 경제개발구를 찾아 개발구 개혁 및 중점기업, 대상건설 등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연길 현이항 호텔 상업종합체, 연변 거시안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생산공장 확장건설, 연간 50만 갑 인삼 사포닌 및 인삼 단량체 추출 정밀 심층 가공 건설 대상 현장에서 진공대는 기업 책임자와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대상 계획 설계 시공 진도와 건설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 등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을 안정시키며 산업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전시 경제사회 발전 대국과 관계되기에 책임감과 긴박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업이 자금 보장 등 건설 난제를 해결하도록 주동적으로 도와주고 시공 안전과 공사 품질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인원과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며 시공 황금기를 다잡아 대상 건설 속도와 효익을 전력으로 높임으로써 조속히 준공하고 생산에 들어가 효과를 보도록 하게 합니다. 금역 산업단지 길림 절강 맞춤 협력 산업기지 건설 대상 2기 현장에서 진공대는 단지 건설과 부대 기능 배치를 현지에서 살펴보고 단지의 산업 위치 확정, 기업 입주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산업 위치 확정을 둘러싸고 우수 기업과 대상을 유치해 정착시키며 공예 기술 수준과 제품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생산 능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 생산 관리를 엄격히 강화하고 주체 책임을 다져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단지 산업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태 신에너지 자동차 활성화 연길 금수방지과학기술 산업단지, 연간 2,000대 지능 엘리베이터 완성기계 제조 시범기지, 연간 1만 대 지능 엘리베이터 승강로 제조 시험기지, AI 도하기 자율주행, 환경위생장비 등 대상 현장에서 진공되는 자산 활성화, 기술 혁신, 설비 생산 등에 관한 기업 책임자의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설비 설치와 조율 및 시험 생산 진척 상황을 깊이 있게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앞장서 기업과 연계하고 봉사를 제공하며 기업의 공업 사슬 확장을 돕고 재반 요소 보장을 전력으로 잘하며 대상의 생산 가동과 효과 달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발전의 질적 효익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진공되는 공항 경제개발구의 관련 사업 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성당위, 주당위와 시당위의 결책 포치를 견결히 관찰하며 고품질 발전 목표를 확고히 틀어지고 기회를 다잡아 분발에 전진하면서 높은 표준으로 재반 사업에서 더욱 큰 돌파를 이뤄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고 체제 기재를 조속히 보완하며 주된 책임과 주요 사업에 초점을 맞춰 투자 유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주도 산업 사슬을 둘러싸고 대상을 정밀하게 유치하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동시에 유휴 자원 활성화를 다그쳐 토지 사용 효익을 높여야 합니다. 공업 운행을 전력으로 잘 틀어지고 상시화된 기업 지원 기제를 구축해 기업의 생산 경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제때에 조율 해결함으로써 공업 경제계 안정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대상을 정성껏 기획하며 각종 기업 혜택 정책을 충분히 잘 활용해 개발구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공항 경제개발구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리덕평,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학빈, 부시장 장준거리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0: 8월 13일 우리시는 2026년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 제1차 연석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 시사법국은 2025년도 정부, 법원 연동 행정재심, 행정소송 사업 정황을 통보하고 사건의 특점과 두드러진 부족점, 위험 우환을 분석했습니다. 시자연자원국, 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시시장감독관리국은 해소율과 재심 시정률이 비교적 높은 문제를 둘러싸고 검토 발언을 했으며 집법 절차, 증거 수집, 법률 적용 등 문제의 근원을 깊이 분석했습니다. 시민법원과 시민검찰원은 재판 및 법률감독 사업과 결부해 연동 성과를 총무하고 행정집법에서 나타나는 공통성 문제에 대해 협동해 해결할 때 권한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2025년 사업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는 한편 기층 집법 절차가 규범적이지 못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한 합법성 심사가 엄격하지 못하며 행정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사업이 부족한 등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각 단위에서 회의 의견에 비추어 정돈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고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거울로 삼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 분쟁 사전 해결, 사법권이 폐쇄 고리색 시달 등 기재를 보완하고 책임자 법정 출석 응소, 집법 전과정 기록 등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며 법치 책임을 다져 재심 시정률과 행정 폐소율을 지속적으로 낮춤으로써 법치로 전시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연길시 문화관광 특색 자원을 심층 발굴하고 도시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높이기 위해 8월 12일 우리시에서는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취재단을 조직해 향촌마을 전원별장, 캠핑기지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푸른 산과 맑은 물 속에서 짧은 휴가 숨문 명소들을 발굴했습니다. 우리나라 북방지역에서 해발이 가장 높은 고탑 번지점프 대상 가운데 하나인 해란 명조 해란의 눈 번지점프 대상이 8월 7일 가동됐습니다. 이번 익스트림 체험 대상의 개방으로 해란 명조는 전망 더하기 도전 복합 문화관광 모식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으며 연변의 고공 극한 운동업태 공백을 메웠습니다. 해란 명조는 원래 연길 기상탑으로 개조를 거쳐 고공 전망, 문화 전시, 기상 연구 학습, 특색 료식, 문화 창의 체험을 일체화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탑 꼭대기에 위치한 해란의 눈 번지점프대에서는 360도로 연길과 룡정 두 도시의 전경을 비롯해 모아산과 해란강의 아름다운 산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해란 명조는 모아산 국가삼림공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 종합문화관광 건축물은 수지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1층은 도시 디지털 전시관으로 체인 패스트푸드점, 인기 촬영구역과 안내 기능을 결합했으며 2층은 연변 음식을 중심으로 조선족 민속 특색 요식을 제공해 등산구역 관광객들의 식사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8층은 기상문화박물관이고 30층은 해란강반 볕꽃향기 전망층으로 고공유리잔도에 도전할 수 있으며 31층에는 구름우 카페가 마련돼 있습니다. 32층 해란의 눈은 도시 최고 지점에 위치한 야외 전망대로 고공 번지점프 외에도 고공 근해 등 체험 대상이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2: 8월 10일 우리시는 정병기녀와 HPV 백신 선전 및 관심 문제 문의 해답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 질병예방통제중심과 연변병원 관련 사업일꾼들은 학부모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HPV 감염의 위해성, 백신 접종의 가치, 정책교범, 접종 절차 등 핵심 문제를 둘러싸고 전문 강의 플러스 맞춤형 과학보고 플러스 현장 문의 해답 방식으로 청소년의 성장 발육 특성과 결부해 HPV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와 발병 위험, 질병 부담 및 자궁 경부암 예방통제 핵심 지식을 설명하고 HPV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최적의 접종 시기, 예방 효과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접종 절차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학부모들이 예방을 우선시하고 일찍 접종해 일찍 보호받는 과학적인 건강 리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국가 면역계획 해민 정책의 실시를 추진해 청소년 건강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랍인데 따르면 이뇨 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 대상은 2011년 11월 10일 이후 출생한 만 13세 녀아입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전통명절 이야기 함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은 먼저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소소에 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름 더위가 시작되지만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바로 7월 6일, 7일, 8일 좌우겠죠. 소소는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날씨가 더워지지만 1년 중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는 소소의 1년 중 제일 높은 기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소가 지나면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삼복에 접어들게 되지요. 무더운 여름이 도래하면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우리 꼬마 친구들 무더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더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소가 되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실외에 나가면 찬 기온은 꿈을도 느낄 수가 없이 뜨거운 열기가 확 덮쳐오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태어나는 귀뚜라미는 소소가 되면 날개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벽속에 머물고 있고 날아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8월 후에야 그들은 벽속에서 날아나와 들판이나 풀숲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련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못이나 허수에 만발한 아름다운 련꽃은 독특한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서는 여름철에 련꽃절 그리고 체련절을 거행하는데 사람들은 련꽃을 구경하고 련밥을 채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련꽃은 화하, 우화, 수부용, 그리고 함담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진흙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어도 자태가 요염하지 않네 라는 송나라 철학자 주도는 천고의 명고로 련꽃의 고결한 품성을 노래하면서 련꽃의 꽃의 군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익기 시작하는데요. 수박은 즙이 많고 맛이 달아서 여름에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지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함께 둘러앉아서 수박을 먹는데요. 수박즙이 얼굴이며 손에 가득 묻으면 정말 재미나기도 하겠지요.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소주 일대에는 자고로 삼복에 양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2002년 이런 음식 문화는 정식으로 복양절 명명이 되었는데요. 복양절은 대부분 경우 소소 기간에 열리는데 초복에 시작을 해서 말복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복양절 기간 식당들에서는 통양구이 그리고 양꼬치, 양고기 신선도 등 여러 가지 양고기 자료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춤, 모술 등 공연을 하고도 하지요. 음력 6월 6일은 소소 기간인데 전하는 데 의하면 이날은 룡궁에서 룡포를 내다 말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상자에 넣어뒀던 옷들을 내다가 볕조임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가 끼고 조미 먹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소소가 되면 강수가 균형적이지 않아서 가뭄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홍수를 막아야 합니다. 절대 서울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소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목화, 가지 다듬기 멈출 새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목화는 꽃이 피고 다래가 열립니다. 목화 농사꾼들은 거름을 주는 한편 제때에 잎과 가지를 젖어서 목화 체내의 영양 분배를 조절함으로써
다리의 발육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풍을 식혀주고 빛이 들게 해서 다래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기도 한답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대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서는 24절기 가운데 12번째 절기인데요. 바로 7월 22일, 23일 혹은 24일경입니다. 끊이지 않는 매미소리에 우리는 1년 중 가장 더운 여름이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는 무더운 찜통더위가 이어지는데 화남 동부 지역의 온도는 35도가 그닥 희귀한 일이 아니랍니다. 가뭄, 수재, 태풍 등 기상재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더운 저녁에 밭, 풀숲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장가일지 모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썩은 풀이 화하여 반딧벌레가 되기도 하는데요. 친구들, 대서가 되면 들풀들은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말라 죽거나 썩기도 합니다. 이때 풀뿌리 속에 숨어있던 반딧벌레 번데기는 숭충이 돼서 불을 켠 초롱처럼 밤하늘 아래 풀숲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돼지는 뜨거운 열기와 습한 공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찜통 같습니다. 이런 날이면 사람들은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 없고 땀이 등을 타고 비오듯이 흘러내리기도 한답니다. 가끔은 또 큰 비가 쏟아지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하늘에 대량의 수증기가 모여서 시시로 큰 비가 쏟아지고 우레가 울거나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는데요. 사물은 크게 자라면 반드시 쇠하게 됩니다. 대서가 끝나가면 립추가 시작되는데요. 비록 여름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 시기 북방은 시원한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봉순화가 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상용 꽃인 봉순화는 일광을 좋아하고 더위에 잘 견디며 추위를 싫어합니다. 봉순화는 대서 기간에 제일 만발하게 됩니다. 봉순화 꽃잎에는 천연색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봉순화즙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기에 봉순화를 지갑화라고도 부른답니다. 봉순화는 열매가 여물면 사람이나 동물이 다치면 토지면서 씨앗을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강 연해 지구에는 대서선을 바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해마다 대서가 가까워지면 어민들은 대서선을 제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대서가 되면 사람들은 배에 여러 가지 재물들을 차려서 싣고 또 몇십 명 어민들이 엇갈아 가면서 대서선을 메고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다음 부두에 가서 일년의 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요. 의식이 끝나면 고기배로 대서선을 부두에서 끌어내서 바다에서 불을 지피는 것으로 사람들의 평안을 빌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되면 산서, 하남 등지의 사람들은 생강을 얇게 썰거나 즙을 낸 뒤 홍탕을 넣어서 섞은 다음 용기에 넣고 가재천으로 입구를 봉해서 태양 아래에서 말리는 것을 복강을 말린다고 하는데요. 홍탕을 섞은 생강 조각이나 그리고 생강즙을 먹으면 위를 더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복차는 금은화, 제비풀, 감초 등 중약으로 끓여서 만든 차로 더위를 물리치는 효능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시골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구의 정자에 찬물을 놓아서 길들이는 이 손님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자는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오랜 풍습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지구에서는 모두 자기들만의 독특한 대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산동의 많은 지역에서는 대서의 양고기국을 먹는데 이것을 갈서양이라고 합니다. 양고기 미소를 먹는데 이것을 과대서라고 하는데요. 광동 지구에서는 대서의 더위를 식히는 데 효과가 탁월한 순초를 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꼭 예방해야 하는데요. 대서는 여러 호온성 농작물의 생장 속도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따라서 대량의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농민들은 밭에 물을 관계하는 것을 중시해야 하고요. 그 밖에 대서에는 기후 변화가 심해서 올해 우박, 태풍 등 날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전 관리에 주의를 돌려서 손해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친구들과 함께 24절기 가운데 11번째 절기 소소와 12번째 절기 대서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0: 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평안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조화로운 연기를

열었습니다. 티에라 치아무 휴양지의 일일 방문객 수는 500명에 달했고 일일 매출액은 4만 원에서 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륜주부현의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관광 종합 수입은 19.8% 늘어나 연휴 경제가 가속도를 냈습니다. 아울러 라사시는 자치구의 실질적인 민생 과제를 이행해 생태보호지구 보조금 기준을 1인당 연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민생 복지 역시 체감할 수 있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14차 5기능 계획 이후 라사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연속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취업 의사가 있는 빈곤 해탈 가구 졸업생은 100% 취업했습니다. 자치구의 취업률은 현재 매년 12%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평균 기대 수명이 72.5세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도시 향촌 주민의 건강검진 기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포충병과 카신페크병에 대한 무료검진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신페크병은 9년 연속 신규 병례가 없었습니다. 75년 세월이 노래처럼 흘렀고 고원의 신도시 라싸의 모든 변화에는 분투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15차 5기능 전망 계획의 새로운 출발점에선 라싸시는 책임을 다하면서 더욱 더 높은 자세와 굳건한 걸음으로 서력 거원에서 찬란한 새로운 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 최고치에 달한 일본의 방위 예산 신청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최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2027회 개년도 예산 편성 작업과 관련해 방위성이 재무성에 약 8조 9천억 엔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청액은 역사 최고치에 달합니다. 그리고 다만 최종 방위 예산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위 예산 기록이 잇따라 경신되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방위성이 대량의 자금을 공격용 무기 도입과 새로운 작전 방식 구축에 투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일본의 제군사와 궤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군비 확산 행동에 재정 불균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일본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최근 관계자 여러 명의 말을 인용해 방위성이 재무성에 신청할 2027회 개년도 방위 예산 규모가 약 8조 9천억 엔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러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신청 항목이 포함돼 있어 연말에 정부가 최종 확정하는 방위 예산안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한 명은 2027회 개년도 방위 예산 최종 규모가 10조 엔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현행 안보센 문서를 통과시키면서 2023부터 2027회 개년도에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 엔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2023회 개년도 이후 일본 방위 예산은 6조 엔, 7조 엔, 8조 엔, 9조 엔 선을 잇따라 돌파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7회 개년도 최종 예산이 10조 엔에 달하면 방위 예산 급증세는 한층 더 이어지게 됩니다. 안보센 문서는 또 2027회 개년도까지 방위비를 국내 총 생산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도 담고 있습니다. 다카이지 사나의 수상이 집권한 뒤 일본은 군비 확장을 가속화하면서 2% 목표를 2025회 개년도에 조기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행 안보센 문서 계획 기간의 마지막 회계년도도 아닌 시점에서 방위비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연말 안보센 문서 개정과 관련해 다카이지 수상에게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건의안에는 방위비 목표를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으로 설정한 여러 국가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5년 내 방위력 전역 완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도 요구함으로써 일본 여론의 우려를 자아냄새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본의 방위 투입 확대가 가까이지 정부가 군비 확장을 가속화하고 돌파적 군사력 발전을 모색하는 위험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금 배분을 보면 일본이 이른바 방위력 건설을 공격용 무기와 새로운 작전 방식 등 방향으로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어 수비 원칙을 깨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인공지능 기술을 지휘 통제 체계에 적용해 데이터 분석과 공격 목표 확인을 지원함으로써 의사결정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방위성은 또 요격용 무인기를 대량 구매하고 개발 중인 고출력 레이저 등 기술과 결합해 방공망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른바 적군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 배치도 예산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올해 25식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이 미사일의 공중 발사판과 함정 발사판을 개발하여 3.21체 의장거리 타격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이 4일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는 정책 차원에서 일본의 이른바 방위력 2 공격과 실전화되는 방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새 백서는 장거리 공격 능력 강화를 옹호하고 초음속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며 외국 제조 스탠드 오프 미사일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새로운 작전 방식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방위산업 확장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포장해 일본 여론의 경계를 초래했습니다. 아사히신문 의사설은 백서가 방위력 강화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 것은 편협한어 논조라면서 방위 분야의 투자 확대가 반드시 국민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위 예산이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본 각계는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니혼카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방위비의 국내 총생산 2% 목표는 2022회 개년도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산출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보센 문서를 개정한 뒤 방위비 기준이 2026회 개년도 국내 총생산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2026회 개년도 기준으로 국내 총 생산을 700조 엔으로 예상할 경우 2% 목표를 마치려면 방위비 규모가 14조 엔에 달하게 됩니다. 일본 내 물가 상승 압력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방위 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재무성 앞에 놓인 현실적인 난제입니다. 보도는 소비세 감세 조치로 매년 약 5조 엔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때 방위 예산을 대폭 늘리면 금융시장의 일본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성 관계자는 솔직히 이는 조처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보도는 또 전직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재정 지출 개혁이 이미 한계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방위비를 더 크게 올리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나 방위 관련 세목 신설 외에는 조달 통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민당 내 방위 분야의 핵심 인사도 경제는 국가 안보의 초석이라면서 방위비 대폭 상승을 위해 균형 잃은 재정 정책을 밀어붙이면 결국 일본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졸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간염은 우리의 간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염을 가볍게 여기거나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어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성 코너에서는 연변 사회의과학 문화교류협회 회장 리양준 의학 박사님과 함께 간염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사회의과학문화교류협회 회장 리양준 의학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간염이라고 하면 보통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성 간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간염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3: 예. 우리 간염하게 되면 보통 바이러스 간염을 많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실제 그 간염에는 바이러스성 간염을 내놓고 또 비바이러스성 간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세균성 간염이라든가 세균이 간염을 그리고 그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우리 대사를 일으키는 지방성 이런 간염, 간경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기생충병으로 오는 흡혈병 이런 걸로 오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간염들 그리고 약물성 간염 같은 것도 있고
0: 네.
3: 그리고 면역 장애로 오는 이런 간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요하게 그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걸리는 여기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래요. 우리는 각 류형의 이 간염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바이러스성 간염은 또 A형, B형, C형, D형 그리고 E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간염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 네, 이 바이러스성 간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병독이 일으킨 간염인데 바이러스란 게 우리 중국 조선 말로 병독이라 한대.
0: 네.
3: 이 병독은 아주 작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균이 보다 작아가지고 서리 우리 한 개 간세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이런 저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A, B, C, D, E 이렇게 우형 간염까지 O형 간염이라고 하는데 O형 간염까지 다 있는데 이게 첫째는 병독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뭔가 여기 차이가 좀 있는데 이 병독이 그 바이러스가 DNA인가 RNA인가 이런 게 있으면 역석을
0: 네.
3: 그래서 위에서 그걸 말한 거에 대면 DNA 병독이라고 하게 되면 그게 온종한다 조금
0: 네.
3: 그러니까 허리 그 변형을 잘 안 일으킵니다. 이래서 우리 그 이학상에서 예방할 때, 제1차 예방할 때, 왁치는 만들거나, 백신을 만들 때 좀, 그

0: 그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형관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비신관이에요. 그거는 병독이 이 4가지 종류의 병독에 비해서 DNA를 갖고 DNA 병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다 RNA 병독인데. 이래서 이기가 그 예방할 때 가능하게 오래 가기 때문에 지금 예방 차원에서는 이형관염이 그 확진이 많이 나온다. 결국 효과가 좋고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이 다섯 가지 형이 관염에서 우리 다른 차이라 하게 되면 핵심성이라 하게 되면 어떤 건그 피로 전파되고 어떤 건 우리 음식으로 전파되고 손으로 펑코찬을 손으로 전파되는데 그게 우리 자신간염이 가평간염 같은 거는 음식으로 손으로 많이 전파됩니다. 그렇지만 저기 이형간염이나 C형간염 이런 것들은 우리 피와 피가 접촉해야 이런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피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이런 독경으로 치서 전파됩니다. 이것이 그 핵심적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할 건이 효과를 볼 때는 그 이제 같은 급성간염, 펑코찬란 A형이나 O형간염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급성화를 많이 합니다. 황달이 오고 나야 증상이 심해서 자기가 참지 못하고 자기 바빠서 저 병원을 갑니다. 근데 이 만성화를 하는 그 병독성 간염들은 E형이나 B형 같은 저 C형이나 B형 같은 이런 간염들은 일반적으로 잘 초기에 발견돼요. 이래가지고 발견된 다음에는 만성화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하나는 급성화, 하나는 만성화, 만성간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럼 이런 바이러스성 간염은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그 전염, 또 통로를 말씀해 주실까요?
0: 이제 금방 이야기했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들어간다, 병독이. 이게 하나는 피를 접촉하는 게, 다시 말하면 피로 주사기나, 혹은 우리가 어떤 긴밀한 접촉에 의해서 피에 들어가야 이게 전파된다. 아예 피로 들어간다. 몸에 그 먹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뜻인 증명인가 하게 되면 이런 병독은 먹어서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그때 피와 접촉하면 그 피 안에서 살아서 간에 들어가서 복제를 하고 일으킨대. 그래서 그게 전염이 되는 이 전염 독용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염병에는 세 가지 전염은 전염 독용, 전염 저기나 이가 허리 걸리는 이가는지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전염 독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이러스성 간염이 어떻게 전염이 됩니까?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러한 우리 그 피와 피 전파는 여러 가지 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수혈을 받거나 혹은 수술 받을 때 수술할 때 그리고 문신을 새기거나 혹은 무슨 그 암암리에서 주사기를 나눠 쓴다거나 이러한 그 피와 피 접촉 그리고 그 수직 전파라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그 태판을 떨어져 나올 때 위상을 받으면서 피가 접촉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피가 그 접촉해서 일으키는 이러한 데서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은 그 A형 간염 같은 건 급성 황달성 간염 같은 거는 우리 먹는 데서 온다. 그러니까 여름에 음식이 깨끗하지 못하게 감염돼 가지고 특별히 그 해산물이나 이런 데서 많이 걸려서 올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파 독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거기에서 하나는 입으로 하나는 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 네, 그래요. 현재 어떤 간염 백신들이 있는지 또한번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더는 간염에 전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0: 지금 생물의학이 발전에 따라서 많은 또 백신들도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해가지고 소리 부작용이 있었거나 하고는 순중화가 잘 돼가지고 소리 아주 깨끗하게 나온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 백신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면역성을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람이 반응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병독을 줄 수는 없고 이래서 그걸 죽여가지거나 혹은 다른 데서 그 병독성을 약화시켜서 사람이 엮는 이러한 백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약이 우리 바이러스성 간염에서는 A형 간염 같은 거 지금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달성 간염이 걸리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 혹은 고위험군 예를 들어 말하면 이사라 호사라든가 이모인원들 그리고 우리 오염 이런 방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는 환우의 공로이라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원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공공장소에서 이런 저 식품 가공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고위험군이라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 백신 놔줍니다. 그런데 여기 그 한번 걸렸다는 사람은 이제 같은 A형간이 같은 건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성 지금 면역이 된다. 예? 결국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도 아, 심지어 20년, 20년 더 나아가서는 연구성적으로 아이 걸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아주 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성간염에서 이제 B형이나 C형 간염에도 지금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완전히 그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B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오, 네.
0: 예, 그러니까 이기가 DNA 병도 때문에 아주 온종돼가지고 예, 자주 변이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백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네. 아가 나와서 24시간에 한 번 맞고, 그리고 한 달 때 한 번 맞고,
1: 네.
0: 반년에 한 번 맞게 해서. 예, 21, 이런 세가 세 번 맞게 되면 아이들이 기본상 에, 이 백신에서 그 리드를 많이 보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아주 적게 걸리고. 그 다음에 성인들도 이 항원이 없, 항체가 아예 나오게 되면 맞아서 예방할 때 이제 어떤 고위험군에서는 예방할 때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백신들은 아주 비교적 연구적으로 그리고 아주 온정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C형 간염이 우리나라도 한 4,500만 명 있는데 이 C형 간염의 백신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RNA 병독이 자꾸만 그 이학상에서 변이 되기 때문에 정말 네. 신관 병독처럼 자꾸만 변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이 백신을 만들었다 또 변이 되면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아. 효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놓습니다.
1: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바이러스성 간염은 현재 근치가 가능한지 네, 궁금하네요.
0: 네, 이게 정적으로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바이러스성 간염의 이갈이 제일 많은 게 우리 한 우리나라가 20 한내 지금 이갈 있다 한데 그러니까
1: 네.
0: 7천 한 500만 정도 있다 한데 이 옛날에는 이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걸린 다음에는 그 좀 만성화를 하기 때문에
1: 네. 예,
0: 그게 더 발전을 그 지금 저 써야 하는 이런 약들이 복제를 써야 하는 약들이 많이 나와 괜찮은데
1: 네.
0: 그런데 그 저기 근치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근치한다는 거는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C형 간염 같은 거는 지금 약물이 나와가지고 그 RNA 병독이 복제나 억제를 잘하기 때문에 기본상 그 임상 근치 일기설이 기본상에서 걸린 다음에 일반적 근치가 잘 되는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이 신간염은 거의 이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조금 그 공제라고
1: 네.
0: 그리고 C형 간염은 치유될 수 있다 커서
1: 네,
0: 그 콩즈 커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간염은 급성 간염과 만성 간염으로 나뉘는데, 네, 이는 어떤 구별점이 있습니까?
0: 네, 급성 간염은 말 그대로 급성화, 급성기에 그 폭로가 잘 돼가지고 인체에 그 증상이 심하고 체증이 명확해가지고 사람이 또 바쁩니다 이때.
1: 네.
0: 이래서 이 계단이 잘 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초기 발견해서 이때 병원에서 지금 약이 좋기 때문에 임차 치료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신간염 같은 유형기만 넘게 되면 기본상 일생면역을 갖고 다음에 걸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1: 네.
0: 효과가 좋습니다. 예, 만성을 아예 넘어갑니다.
1: 병도 네.
0: 철저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성간염 이제 같은 이형간염이나 시형간염 같은 거는 이허병 그러니까 이병에 이형간염이 자이병이나 이병 이런 간염들은 만성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만성증상적인 경과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이게 그 증상이나 증상 같은 게 좀 적어질 때 해도 사람이 치료한다면은 간염 본신이 그 병독 본신이 간세포에서 번식하면서 계속 그 간 조직을 파괴합니다. 예, 파괴하고 그 다음에 만성적 염증이 일으키기 때문에 간이 경변이 일어나거나 간경비라고 하는데 간이화 그래서 이기가 그 만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그 자기 평상시에는 뭐 아프거나 크게 뭐 증상은 없어도 만성화해서 일정한 시기가 되게 되면 몇 년 혹은 몇십 년 지나게 되면 이게 합병증이 나오거나 혹은 전신 증상이 나오면서 신체에 매우 큰 영향을 일으킵니다.
1: 네, 예. 그래요. 간염이 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기에 적지 않은 분들이 간염이 일정하게 지속이 된후 발견하거나 신체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럼 이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간염은 내 인체에 또 어떤 잠재적 위해를 줍니까?
0: 예, 간 본신은 우리 인체 내에서 오장육부 안에서 제일 큰

0: 근데 여기가 체중이 한 1.5%에서 2% 차지했습니다. 보통 성인이 남성이가 아니라 한 서근 내지 너근 정도 이렇게 큰데, 어린 날 때는 더 큽니다. 이게 조직이 썩는 게니까 이 기관이 우리가 그 화학공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이 공장이 마사지이 되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뭐 번식하든지 뭐 이런 원인에 의해서 좋고 다른 원인에서 마사지이 되면 여기 그 대상기하고 비대상, 저, 시, 수 대상치하고 대상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할 수 있는 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공능이지 완전히 잃어먹게서 이게 간이가 전체 조직이 다 마사지 되면 자기 공능을 대상할 수 없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기에는 간 조직이 크고, 그 다음에 재생이 빠르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이 한 70, 80% 손해를 봐도 20, 30%만 남아있으면 다시 대상합니다.
1: 네.
0: 예, 이렇기 때문에 증상이 그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일 큰 기관이기 때문에 무형이 그저나 그러니까 감각을 그잘 모르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픔이나 이런 거잘 모른다. 예, 이래서 그저 얼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상기를 넘어서 그 비대상 그러니까 그 스대창 대상을 잃어먹어서 얻는 공능이 떨어질 때는 이 전체 간세포가 모두 망가질 때는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증상 가운데서도 전신적 증세가 많이 나타나서 그 잠재적인 유해가 그 폭로돼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출혈을 한다든가, 예, 그리고 그 단백이 낮아져서 각 기관의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예, 그리고 복수가 온다든가, 예, 그다음에 간경화를 발전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인체 내의 그 기관들이 망가진다 이런 것들이 다올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가족 중에, 네,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가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이 효과적으로, 네,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0: 예, 여전히 제가 대학에, 의과대학 있을 때도 이런 연구를 시기 했습니다. 예.
1: 네.
0: 우리 연구생들도 그렇고, 가족 지간에 그 이형간염, 비형간염하고 그 시형간염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가족에서 전파를 어떻게 할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실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그 생활 습관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 밥을 같이 먹거나, 뭐 같이 자거나, 혹은 밀접한, 무슨 치매 큰 접촉이 없이는, 겉으로는 잘 간염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가다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비형간염 있는 가족에 비형간염보다 또이 부부지간에 시형간염이 걸리거나 비형간염이 없는데 예, 그 여자가 비형간염이라면 남자가 꼭 비형간염인 게 아니고 시형간염이니까 이런 것들이 많고요. 예, 같은 간염에 걸리는 게 집에서 걸리는 게좀 적은 형태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그 침입 도계가 밀접하게 그 피와 피가 이전에 어릴 때부터 이런 접촉과 역사가 있어야 그게 잘 전염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잘 전염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 네, 그래요. 비바이러스성 간염 발병률이 수년 연속 이제 바이러스성 간염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비바이러스성 간염의 발병 원인은 무엇입니까?
0: 예. 비병毒성 간염의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이용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우리 원인은 생활 습관에서 지금 많이 옵니다. 실제는 우리나라가 그 먹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운동을 적게 하고, 비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불규칙적인 이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간이 부담을 많이 주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되면 그 고소하고 맛있고, 그리고 간이 식품들이 기름이 많고,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소화를 하기 바쁘기 때문에, 저녁에는 그 이화작용보다 동화작용이라는 게 사람이 축적한 작용이 많이 형성되거든요. 이래서 비만이 온다 할 때는 뚱뚱한 사람들이 벌써 그 내장부터 시려집니다. 그러니까 내장이 시려다가 내장에 지방이 쌓인다면 이래서 지방간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린아부터 성인까지의 이 지방간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예, 간에 지방이 그 함량이가 5% 넘을 때는 지방간이나 약성해서 이래 회복이 되면 기본상에서 지방간이나 기본상 진단을 많이 내리낍니다. 예, 보통 중년들은 일반적으로 술을 좀 마신 사람들 하면은 지방간이 더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알코올도 그 지방을 그 축적시키고 알코올 본신이 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도탕으로 왔으니까 그것도 전이 돼서 지방을 쌓이게 됩니다. 이래서 알코올성 간염하고 우리 그 생활 습관에 의한 음식에 의한 간염이 지금은 월상 그 간경화를 초래하고 간암을 나간 뒤 주요한 적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1: 네, 그래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바이러스성 간염은 바이러스성 간염보다 가볍다고

0: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인식은 맞습니까?
1: 아, 이건 완전히 틀린다.
0: 네.
1: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든지 간에 이 바이러스 성 간염이든 우리 비바이러스 성 간염이든 간에 대한 손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간 조직이 파괴되고 간에서 생성되는 우리 인체에 소요되는 이런 많은 물질들이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독성 물질을 해독 못하면서 간을 마비 만들면서 그리고 그 독성 물질을 또 해독을 못하는 바람에 또각 기관에 특별히 그 콩팥이나 신당 이런 데 가서 파괴를 하면서 우리 간선 증후군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콩팥이 마사진도 안 맞고 또 간이 나쁘면 당대사를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기본상 지금 우리 생활습관병에서 제일 많은 게 고혈압 당뇨병이 고혈지 당뇨병이라는 게가 이기가 우리 인슐린이 나와서 췌장에서 이기가 인슐린 대사가 당을 합성할 때 간에서 기본상 합사가 돼 간탕해라. 근데 간이 나쁘면 이거 합성 못하면서 혈당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간성 당뇨병이라는 게 간성 당뇨병이라는 게 옛날에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실제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달달한 거 먹기 싫다, 달달한 거서 우리 보통 말하는 당뇨병 오는 거 하지만 실제는 어떤 사람 달달한 게 부조리한 사람 많습니다. 예, 간은 달달한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간이 간탕현이라는 게 이게 간이 해독하는 데 아주 중요한 효소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째 난 달달한 거 싫어한데 아 이게 당뇨병 걸리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 장기적으로 보면 달달한 건 나이 먹는데 기름진 거나 알코올을 많이 먹거나 예, 밥 아이 잡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 선후관계에서 이런 거잘 알아야 된다. 간은 옛날에는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80년대 전에는 못살 때도 간염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그래서 사탁하기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간을 예방해야 간에 간염을 예방해야 이 당뇨병도 오지 않는다 이런 각도에서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달달한 거 공제하는 거는 나쁘다고 본다. 생활습관 잘 조절하면 이게 간을 보호하게 되면 당뇨병도 적게 올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0: 네, 그래요. 청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지방간 역시 비바이러스성 간염 중에 하나인데요. 별 증상이 없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에 방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방간은 우리 몸에 어떤 위해를 줍니까?
1: 네, 아시다시피 지방간 우리 중장년층에서 지금 많습니다. 어쩌니가 되면 중장년층이 일도 바쁘지만 또이 스트레스 해소를 안 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술을 먹고 또그 저녁 시간을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동료들 같이 이런 힘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집에 자주 이런 모임을 갖고 이래서 하면은 이 지방이 쌓이든지 알코올도 지방으로 다 축적되니까 이러니까 그 예티 멘보라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게 지방간이 오게 되면 대사가 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방간 하게 되면 비만.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 하고 있는데 비만이 오면서 고혈증이 일어나. 혈증이 높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거 여기에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고 그리고 토탈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도리글리세리드라고 간이산들한가 이런 것들이 피 안에서 흐르면서 피로침도 진도에 만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이래서 지방간은 우리 몸에 단순히 지방이 쏘여서 간이 못 쓰이들 뿐만 아니라 이간 대사가 잘못되면서 지방 대사로부터 해서 포도당 단백 대사가 다 잘못됩니다. 이래가지고 온몸에 다른 기관이 혈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어떤 인체의 모든 기관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년층들은 절대로 생활습관을 잘해야 된다. 꼭 일주일에 하루는 간을 시식하는 간시술이라는 걸 갖고 예? 누가 어떻게 청하든 어떤 기관이 하루만은 제가 좀 간을 시식시켜라. 예? 이렇게 좀 집에서 술도 먹지 말고 저녁에 좀 굶더라도 이렇게 참는 게 좋겠다 이렇게
0: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지방간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자연스럽게도 호전시킬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습관만 바뀌면 천천히 호전됩니다. 그리고 실한 사람이 내장도 곱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습관은 첫째 아침, 점심, 저녁을 3끼를 먹되 골고루 그리고 적당히.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이제 담배술 같은 것도 적당히, 그리고 휴식도 밤을 제대로 자가면서 적당히, 그리고 운동도 적당히 이렇게 잘 하게 되면은 이게 역전될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 역전된다. 이게 동물 실험도 안 가지고 사람이 여유이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 에너지 대사가 평형이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지금 자꾸만 합성 대사가 많이 나고 분해 대사가 적어진다. 그러니까 시려진다.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몸을 쫄보게 되면

0: 간이 지방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혈지도 떨어지고 그냥 간이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간염은 간에만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간염의 전신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이 간염이 일정한 정도에서는 합병증이 잘 안 나타나지만 간이 대상 기능이 크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대상 기능을 초과해서 대상 기능을 초과해서 따위 장지는 이거 초과해서 그 다음에 간에 무리가 갈 때는 엄청나게 인체에 보복을 한다.
1: 네. 네,
0: 그러니까 간이 첫째는 뭡니까? 해독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모든 독성 물질은 우리가 흡수돼서 나쁜 물질이 사실은 심지어 알코올이 들어가서 분해돼서 그 알코올이 나쁜 물건들은 다 간에서 대상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대사물질을 대사를 못하게 되면 이 독성물질이 계속 인체를 돌면서 대뇌부터 각 기관을 해치고 그다음에 합성장애 있거나 간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각종 물건을 합성해서 심지어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간에서 합성해서 전신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단백도 합성해서 내가서 인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간이 나쁘게 되면 모든 합병증이 다 올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렇게 될 간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일상에서 이제 간을 해치는 습관으로는 네,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을까요?
0: 예, 간은 그러니까 침묵의 기관입니다. 예.
1: 네.
0: 아파도 잘 모르고 그다음 아프단 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막 써먹고 많이 듭니다 간에.
1: 네.
0: 그래서 이번에 그 간염을 이런 일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만들어서요. 이제는 한 16년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B형 간염을 발견한 미국 학자 기념하기에서 7월 18일이 되면 해마다 이 간염이 기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도 한 가지고 이걸 60년대에 B형 병독을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70년대에 들어서 이 병도 확실히 그 우리가 만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발견한 다음에는 첫째는 이 간염이 일단 걸릴 때에도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그 휴식을 잘하고 예, 습관을 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리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하지 말고 먹는 걸 포함해서 그리고 자기 생활 습관은 운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여러 가지 그 생활 습관이나 독용에서 주의를 한다게 되면은 간에 해를 끼치지 않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가득하게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네, 간경변은 간질환의 최종 단계일까요? 네, 또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되려면 보통 얼마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0: 네, 절대적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네. 이제 같은 생활 습관이나 혹은 이제 같은 약물 치료 제때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도 관계되고 그리고 그 간염의 그 어떤 면역성적인 본인의 기질과도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1: 네.
0: 그렇지만은 간경변이 온다, 간경화가 온다 할 때는 이거는 이제 대상기를 넘어서 그 스다이창 대상을 저기는 어떤 대상할 수 없다 이러게 되면 많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증상이란 건 우리 객관에서 보지 않고 자기들로 체험할 수 있는 게인데 예를 들어 맥이 없다든가에 잠이 안 온다든가 밥맛이 없다든가에 구토설사 계속하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객관상에서 또 보게 되면 검사를 보게 되면 이 몸이 어떤 그 두두두라는 게 혈관이 확장돼서 그 손이나 손바닥이나 혹은 그 나체나 무슨 이런 그 몸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예, 간장소 무슨 두두두 이런 것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피를 토하거나 이런 사람도 출혈 증세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간단한데 그 칫솔질해도 이 몸에서 피 나거나 예, 코피 자주 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여성분들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이게 담아다 오는 달 달거리가 이게 자꾸 막 군화해지고 마여고 이런 중장년 여성들이 이런 게 자꾸 와서 심지어 이게 북가병인가 가봤지만 이게 지금 간경화 오면서리 출혈할 때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내 간이 나빠 이렇구나 이런 걸 미리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간경변 환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초기 증상은 따로 있습니까?
0: 예, 간경변 초기에는 그렇게 큰 증상이 없습니다. 예, 간이 대상량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계속 이 나쁜 습관, 이제 같은 계속 술을 먹고 계속 늦게 밤늦게 같이 일하고 밤늦게까지 먹고 이런 습관이나 운동하야 하고 예,
1: 네.
0: 비만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1: 그럼 이제 간암은 네, 조기 검진 방법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0: 예, 간암이라 하게 되면 우리 간경화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생물성적이라 할까 이런 방면에서의 병독을 일으키는 암 가운데서 이 간암이 제일 많습니다.
1: 네. 예,
0: 그러니까 B형 간염이 일으키는 간암, 간경화를 넘어서서 간암 이렇게 오는데 이 간암이 조기 검진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사람

0: 이식이 중요한다. 이게 내가 B형 간염이나 간이 됐다, 만성화를 했다, 혹은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했는데 이게 농도가 떨어진다. 가공이 되면 T도란 게 있으면 DNA 검사로. 그리게 되면, 그리고 증세가 좀 있다 할 때는 반응이
1: 좋겠죠.
0: 그렇죠.
1: 네. 시중에 이제 뭐간 보호제라거나 네, 건강 기능 식품들이 넘쳐
0: 능이 소화될 수 있는 음식들이 좀잘 잡수는 것이 여러 가지 야채를 비롯해서 좋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네. 야채 같은 것도 많이
0: 그런 것도
1: 드셔.
0: 야채 스프라 이런 것도 많이 비타민이 들어간 이런 것들이 많이 흡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그래요. 일반 대중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간염 예방 관리 행동과 또 바로 잡아야 할 인식 오류는 무엇입니까?
0: 그러니까 첫째는 모든 병이 다 그렇습니다. 간염뿐만 아니라 먼저 이게 건강 지식을 우리가 보급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부터 건강에 대한 지식을 학습해야 된다. 지금 사회는 이 건강 지식 학습이 좋습니다. 많아서. 그러니까 이건 네가 건강을 지키자 먼저 첫째 네가 정말 자기 몸을 위해서 지식을 배우겠는가, 아이 배우겠는가. 지식을 연마하겠는가, 이 중요한다. 미네 1, 2, 3, 4도 모르는 건강 지식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서 쓸데없어. 그냥 실천하기 또 실천하더라도 이 건강이 기초 지식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기 발견해야 되는데, 조기 발견이 우리 약상에서 EG 위파, LG 위파, 산지 위파라 말하는데, 이 간염 같은 거는 이제처럼 전기적인 가족력이 돼서 전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한 사람은 물론 발견할 수 있지만, 뭐 나는 가족력도 없고 뭐 아프지도 않은데 이런 사람은 불씨를 발견한다는 것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좀 가서 자기 신체를 아껴가지고 어떤 데 지역인가 이렇게 조기 발견하는 게 그게 얼지위파라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간염이나 이런 만성 간염이나 이런 것들이 B형이나 그래서 이런 걸그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정기 검사를 잘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이제처럼 그 병도성 간염 이래도 비병도성 간염도 이제 알코올이나 음식에 의해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 세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 일까지 휴식 일까지 이렇게 잘 한다면 우리가 간을 정말 잘 보호하는데 일생을 쓰는데 큰 문제가 없다.
1: 사회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간염 예방에 힘쓰고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의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자. 2017년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기구를 선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이며 격려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6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극강 동지, 류전서 동지, 왕양 동지, 왕혼영 동지, 조락재 동지, 한정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 중에서 리극강 동지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기타 5명 동지들은 모두 제18기 중앙정치국 의원이었습니다. 이 동지들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 자료는 매체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새로운 임기 중공중앙지도부 성원들을 대표해 우리를 믿어준 전당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꼭 맡은 바 자리에서 꾸준히 소임을 다해 사명과 중탁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완성했지만 일부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또 새로운 목표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에는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에 이르는 이 5년은 두 개 100년의 분토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 교차점에 놓여있는 바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의 분토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다음 몇몇 중요한 시점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좌표가 됩니다.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현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은 중국인민이 초유 생활을 누리게 하고 점차 부유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총화하고 여세를 몰아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재반 분야의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확대해 개혁과 개방이 상호 촉진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기필코 개혁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이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영자 작사 백희남 작곡의 백일홍 연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 서윤옥입니다. 이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는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어화 우리 농민들아.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세계에 의미를 주고 스토리화하면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당신 자신의 뇌가 아닐까요? 바로 뇌의 착각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의 인생은 틀림없이 좋게 변할 것입니다. 착각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당신 생각대로 변화시켜갈 힌트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네, 김홍련 가수의 그리운 동년 듣고 오겠습니다.

눈앞에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사과가 보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남성의 경우 5%, 여성의 0.2%가 생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라는 8%에서 10%, 또 아프리카는 2%에서 4%. 네, 세계 전체에서는 2억 명 이상이 생략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생략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는 법도 인간과는 전혀 다르죠. 네, 그들은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반면에 시력은 좋지 않아서 흐리게 보입니다. 비록 색각이 정상이라도 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피처럼 붉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장미처럼 빨갛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같은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착각입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의 사과가 있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문요 가수의 인정 많은 어머니 보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피사체를 파악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내리려본 가수의 내 고향 보내드립니다.

그 뒤에는 좀처럼 관점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뇌가 일반적 사고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림 속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꽃병도 있습니다. 젊은 여인도 노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보려고 하면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동시에 둘을 볼 수 없습니다. 꽃병이 보일 때는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젊은 여인이 보일 때는 노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어느 쪽이든 한쪽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사물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 양면을 파악하지 않으면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일방적 사고를 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일방적 사고가 성공의 방해물이 되기도 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나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히는 설명하겠지만요. 여기서는 뇌는 한 번이라도 그것이 옳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관점을 바꿀 수 없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네, 김선희 가수의 워먼 총더 잘라이 듣겠습니다.

네, 착시에 의해서 스스로도 의식할 수 있는 일방적 사고의 감각은 사고의 착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양방향에서 사물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조차도 절대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는 일은

쓸 수 없습니다. 사고를 할 때도 착각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뇌의 습관을 알고 자신은 늘 착각에 빠지는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방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生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1: 如果有时间，你会来看一看我吧，看大雪如何衰老的。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现在是午夜11:30，别为疲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纵横。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